애쉬언의 Shape of You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침에 나오니까 젖어 있더라고요. 예, 밤새 비가 좀 온 모양입니다.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도 뭐 비 소식이 띄엄띄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적으로는 하루 종일 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 촉촉하게 젖어 있는 봄날 아침 함께하고 계신 음악 앨범입니다. 0911님 맞아요. 매일 아침 고단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 출근 도장 쾅 했어요. 이렇게가 벌써 9년째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네. 9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일상 이어오고 계십니다. 9235님

0: 하늘래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제가 운동복 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입고 왔는데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지금 사진을 저희가 띄워놨는데 위트니스톤이 팔을 쫙 벌리면서 야, 이 사진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딱 이때 이 장면을 떠올리셨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뭐 위트니스톤 매니저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2305님이. 대단하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그 아마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그 독일 국가대표팀 복장 레트로 예, 도이실란드 예, 그 국가대표팀의 네, 운동복 상의 인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슬리비디 맞나? 예. 독일 대단하시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셔가지고 흥미롭습니다. 1210님, 차대에게 입문한 지 일주일 됐어요. 서울 동서를 가로질러 매일 왕복 3시간씩 운전하며 출퇴근하고 있는데 오늘 오프닝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네요. 오늘도 차대의 힘으로 출근 잘 해보겠습니다. 서울을 가로질러 동서, 그러면 뭐 거의 그, 고양시 초입, 그 마포 맨 끝에서 쫙 끝, 저 구리와 경기를 맞다 있는 그 광장, 동 이쪽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매일 아침? 예. 이게 뭐 사실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야, 그 거의 지옥이죠. 예. 그래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퇴근까지는 뭐 다른 프로그램도 들으실 거고 출근 시간에는 적어도 저희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지금 어느 구간 정도 지나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많이 막히죠. 네. 자, 직관적인 선곡인데요. 5812님이 청해 주셨어요. 영화 화양연화 OST에서 네킹콜의 당신의 푸른 눈.

경기를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청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도전에서 무려 12,412개의 턱걸이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이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3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 청년은 다른 종목은 다 이겼지만 유독 턱걸이에서만 친구에게 졌고요. 턱걸이를 무척 싫어했지만 친구에게 지는 건 더 참을 수가 없었던 이 남성은 그날 이후에 매일매일 훈련에 매진했고요. 처음에는 12개씩 4세트를 해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네이킷과 메이 머러의 Better Days 들었습니다. 박정원님이 청해 주셨고요.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하고 덤덤하게 반응하고 싶었으나 저도 모르게 어우 어우 어우 하고 놀라고 말았을 때. 아, 그렇죠. 아, 이럴 때는 좀 예, 쿨하게 어, not bad네요. 예, 영어 좀 섞어요. not bad네 이 가격이면. 예. 요즘 좀 내린 거죠? 어, 이렇게 너스레 떨어가면서. 예, 내년에 올게요. 나. 자, 이렇게 남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 있으십니까? 3, 4부에 함께해 주시죠. 남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 이현정님은요. 오늘 인성님 오시는 거죠. 저번 주 안 와서 더 기다리고 있어요. 내 한 주 비타민 수혈 필요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비타민을 준비했습니다. 3, 4부에 김인석 씨와 음악 열매 비타민 은비 인성님과 김인석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복 씨, 솔직히 화요일은 차디가 제일 많이 웃는 날 아닌가요? 화요일만큼은 차디가 방송국에 돈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참, 진짜. 살다 보면 이렇게 웃을 일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흔치 않은데. 뭐, 다른.

저기 하시려면 화끈하게 해주세요.

윤도현의 사랑 2 들었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4020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 20년 지기 제 친구 수진이 어머님이셨어요. 덕분에 만원 전철에서 너도 결혼 안 했니? 결혼 안 한 애들끼리 놀아서 결혼 못하는 거다 하면서 아침 걱정 어린 잔소리 듣고 출근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님 목소리 우렁차신 거 보니 건강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가족들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벽 5시 허유원 아나운서의 상쾌한 아침을 시작으로요.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그리고 2시 슈퍼라디오의 가비 씨까지 어제 첫 방송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반응이 다 좋던데요. 그중에도요. 가요광장의 DJ 폴킴 씨는 저랑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수 후배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으로 저희는 통합입니다. 어제 가요광장을 들어보니까 이것 원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뭐 누가 원조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쿨 FM 패밀리인데요. 그렇죠? 자, 가요광장과 음악 앨범이 통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양장피, 2번 커피, 3번 계피, 4번 만두피.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세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차중커를 보내드립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고요.

0: 좋다.
1: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2번 커피였습니다. 커피. 에, 커피.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 자, 콜드의 와르르. 박지혜님이 청해 주신 곡 2부 끝곡으로 듣고요. 3부 뵙죠.

방면으로 신정교 부근인 4km 지점을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배차할 땐 어디로

0: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1: 김병수님. 네.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간 아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허리에 손을 얹고 한참 보더니 크게 한숨 쉬고

0: 손가락으로 가위질하는 신용을 하면서 Excuse me, 그 사각 사각 사각
1: 사사삭
0: 사삭 착 착각 착각 착각
1: 사사삭 샥샥 사사삭
0: 사사삭 할 때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1: 아 사사삭
0: 사사삭 사각 사각 사사삭
2: 알아들었을까요? 근데
0: 아 그래 알죠. 요거 아, 요거는 뭐
2: 그렇죠. 그리고
0: 만국
2: 그
0: 공통 아닙니까?
2: 가위, 가위.
0: 네네 가위. 네,
2: 손가락
0: 네,
2: 두 개로
0: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뭐 피엔티스
2: 받으면서. 네. 자 오늘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까?
0: 1등에게는요 네. 음악 앨범에서 직접 뽑은 세계 아름다운 5대강 나일강, 아마존강, 미시시피강, 세느강 그리고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강. 네. 서울에 살면서도 타볼 기회가 많이 없는 한강 유람선 탑승권. 가족, 지인, 친지들과 다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무려 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온 가족 패키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세계 5대 미강.
0: 5대 미강.
2: 5대 미강.

0: 다이나믹 듀오의 신나 들었습니다. 네. 자, 어쩌다 남자 오늘 김인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아, 한없이 작아졌던 순간들 만나볼게요.
1: 그렇습니다. 네. 아, 8343님.
0: 네.
1: 회의 시간에 다들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아, 의견 좀 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죠. 아, 저는 이런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하면서 느꼈어요. 이건 아니다. 다들 같은 생각이었는지 회의실 공기가 싸늘해졌는데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런 게 회의지. 어? 이렇게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라고. 다 봤지? 틀려도 좋아요. 일단 의견은 내야지 이게 회의가 되는 거야. 좋았어, 백과장. 그렇게 아무 말이나 해. 어? 쓸데없고 하찮고 별 볼일 없는 거 다 좋아요. 계속 얘기해요.
0: 이렇게 막말이라도 좀 하라고. 어, 막말이라도. 아무 쓸데없는 말이잖아.
1: 백과장 봤지? 이런 자신감.
0: 아, 그래요.
1: 아, 너무 민망했겠네요.
0: 너무 민망하지. 네, 너무 민망하지. 네. 근데 이게 딱 좀 느낌이 오잖아요.
1: 그렇죠. 아, 이거, 얘기하면서.
0: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네.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1: 네네네. 네, 네.
0: 아, 아 이런, 바로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또. 아, 부장님이. 아, 1918님, 출근길 만원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가고 있는데 겨드랑이 부분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반대편 손잡이

0: 몸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마네킹들도 있어요. 아 그럼 너무 멋있어요, 진짜 스포츠웨어도.
1: 허벅지도
2: 막. 뭐 스포츠웨어 살 일이 별로 없어서.
0: 아,
2: 네네.
1: 지금 스포츠웨어를
2: 입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건 루즈 핏이라
0: 운동은 안 하지만.
2: 운동은 안 하지만 스포츠 룩은 좋아하는.
0: 룩은. 네, 그렇습니다.
2: 네. 네. 어유 세계 5대 미강 얘기 나왔네.
0: 네.
2: 네, 1361님 네. 주말에 한강에 다녀왔습니다. 아.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4명이 같이 타는 패밀리 자전거를 빌렸는데 네. 앞으로 도통 나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씩씩거리면서 애들한테 너희들 빨리 앉아. 이거 아빠 혼자 젓는 거 아니야. 다 같이

0: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Break it down.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예전에 저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4: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3: 예, 예.
4: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3: 그래요?
4: 네.
3: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꿀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얼굴은 별로란 얘기죠?
4: 얼굴도 좋죠. 예.
3: 혜수야 넌 그대로다.
4: 아, 그래요?
3: 우리 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네.
1: 선생님 불편하시는 거 보이지? 어디다 대고 함부로 선생님한테.
0: 내가 눈을 얘기하지. 운전 동네에서 조심하라고.
1: 아. 선생님.

0: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해? 어우 저거 쇠기둥에 저거 머리를 꼬매는 어떻게 저분 웅성웅성하시는데 너무 작아졌습니다.
1: 저 정도면 머리 깨질 텐데.
0: 모서리 뾰족한 데였는데.
1: 소리 들었지? 쾅 하고 어떻게 해?
0: 약간 그래요. 종소리처럼 꽁 이런 소리 또 하필
1: 에밀레의 종 뭐
0: 네네 꽁 다 쳐다보게
1: 네
0: 야, 너무
1: 작아지죠. 작아지죠.
0: 기본적으로 갈매기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1: 아니 갈매기들은 사실 근데 네네네. 뭐 본능적으로 제일 본능적으로. 제일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걸 그렇죠. 보잖아요.
0: 그렇죠.
1: 내 굳이 왜 저까지 내려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애들이 네네네. 접근하니까. 아 이건 참
0: 그러네요.
1: 마음
0: 속상하네요. 저도 속상하네요.
1: 속상하다 속상해
0: 네네,
1: 진짜.
0: 속상해요.
1: 네. 박남희 씨. 엄마 친구분들을 태우고 이동하는데 한 친구분은 사위가 승진했다. 사위가 건강검진을 예약해줬다. 또 다른 친구분은 생일 선물로 딸한테 반지를 받았다. 자랑하시는데 저희 엄마 아무 말 못하시고 라디오에 나오는 조용필 허공을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크게 따라 부르실 때

0: 는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아,
1: 그러니까요.
0: 아까 나 지금 운동하고 있어. 계속 반복해서.
1: 아, 뛰어갔는데 못 앉고. 뛰어갔는데 못 앉고. 네.
0: 아.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1: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0: 그렇습니다.
1: 이거 좀 부끄러운 상황이긴 하네.
2: 그리고 우리는 또 총소리를 많이 못 들어보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 그쵸. 그냥 이게 불꽃놀이 소리인지 총소리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1: 분간하기 쉽지 않죠.
2: 네네.
1: 아, 3358님. 이번에 저희 동네 조기축구회 큰 대회가 있었는데 네. 영병도 허용이 된다고 해서 자신 있게 우리 팀에 왕년에 날고 긴다는 친구들을 추천해서 대거 투입시켰습니다.
2: 네.
1: 당연히 우승 목표였고요. 그런데 네. 한 친구는 1분 뛰고 다리에 쥐가 나고 한 놈은 1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백화점 베이커리에서 알바하는데 손님들이 시식 드시고 가시는 거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데 미안하신지 없는 거를 자꾸 찾으신다고. 마침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면서 네? 있어요? 라며 한없이 작아지시는 손님들을 뵙다는 네. 3079님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2등입니다. 아, 부산.
0: 그렇습니다.
1: 네, 세계 5대 미항. 아. 부산항 선셋 크루즈 상품권들입니다. 네,
0: 아이들과 함께 휴게소에서 갈매기에게 새우과자를 주고 있는데요. 키가 작은 편이라 아무리 높이 들어도 갈매기들이 못 보길래 깡총깡총 뛰면서 새우과자를 주다가 난간에 머리를 꽝 박았다는 문나영님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리고요. 네. 아, 얼마나 아파요. 네. 네.
0: 민망하기도 하고.
1: 그쵸. 네. 자, 1등. 한강 유람선 탑승권. 4위에서
0: 10위가 붙었다는 아내 전화에 씩씩대면서 내려갔다가 상대 자주분 인상을 보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아,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묻는 스스로를 아, 보면서 작아지는 걸 느꼈다는 5021님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0: 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자, 수고하셨고요.
0: 네.
1: 다음 주도 오시는 거죠?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기다리겠습니다.
0: 네.
1: 위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오늘 아까 그 위트니 휴스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천안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고요. 이후로도 여전히 양재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상일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5: 아,
6: 네.
5: 뭐. 그림체 말씀하셨다.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4: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8: 안녕하세요.

실시간 채널 오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웰컴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염태정님이 주셨는데요. 휴대폰 벨소리 바보에게 바보가 해서 냉면으로 핫하게 바꿨습니다. 저는 트렌디에 민감한 트민녀이니까요. 바보에게 바보가는 사계절 용이긴 합니다만 5월 중순에 듣기에는 조금 딥하죠? 잘하신 겁니다. 금방 무더위 몰려와서 남들이 허둥지둥 벨소리 바꿀 때 얼마나 여유있고 좋습니까? 바다의 왕자도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자, 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시원하게 한번 출발해볼까요?

0: 자,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계절의 여왕, 우리가 좀 많이 즐기고, 예, 저녁으로 또 선선하니까 그때 좀 많은 활동을 하면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좀 휴일이 좀 기다리나요? 예, 어떤 게 있나? 5월 말에 석가탄신일 있고, 스승의 날 있죠, 스승의 날. 예, 예. 아무튼 뭐, 5월은 지출이 많은 달이라서, 예, 여러분들 주머니가 조금 가벼울 것 같아요. 그죠? 자, 화요일에는 모바일 퀴즈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참 만나게 내는 남자죠. 퀴즈계의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과 함께 합니다. 퀴즈 풀고 짧은 상식도 쌓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요. 문자 쏟아지는 날이죠. 10,000번째, 20,000번째, 30,000번째로 딱딱 끊어서,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니까요. 행운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김태진 씨와 돌아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0: 건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모발 퀴즈쇼. 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0: 자, 5월 가정의 달, 남들 허리띠 졸라매야 되지만 라이브 네. 커머스 쪽은 좀 대목 아닙니까?
1: 맞아요. 예, 대목, 예. 5월과 또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대목인데 예, 예, 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네. 선물... 들이 많이 나가죠.
0: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역시 좀
1: 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 1년 중 제일 잘 나가고.
0: 그렇군요.
1: 그리고 한우. 예. 한우 선물 세트가 잘 나갑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 거 좀 많이 이렇게 좀 판매하고 하시나 봐요?
1: 네, 네. 왜요?
0: 아, 제 주소 아시잖아요. 예, 예. 한우하고 건강 챙길라이거든요.
1: 아, 맞습니다. 제가 예, 예, 예. 안 그래도 스승의 날에 예, 예. 형님께 깜짝 선물을 좀 준비하고
0: 아, 그래요.
1: 있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제자의 날에 예. 깜짝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제자의 날이 빨리 생겨야 될 텐데.
1: 곧 있으면 스승의 날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자, 모발모발 퀴즈쇼. 이거 어떤 시간입니까?
1: 좋습니다. 가정의 달답게 여러분 가정 경제에 큰 도움 드리는 시간이죠. 퀴즈마다 푸짐한 선물 준비해 봤고요.

0: 한번 해볼까요?
1: 돈 싫어.
0: 도전 싫어. 명예는 싫어. 따분한 우리들 싫어. 머피의 법칙. I like 법칙. 아니에요?
1: 어, 비슷한데요?
0: 모피의 법칙. 모피의 법칙은 이거 다르잖아. 상관이 없잖아.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아, 뭐야 이게?
1: 뭐지?
0: 아. 아.
1: 야,
0: 모르겠는데.
1: 진짜 어렵다.
0: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야, 이건 모르겠다. 아, 진짜 이거.
1: 역대급.
0: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든, 딴, 이건데. 아...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맞잖아. 맞지. 제일 이쁜 애는 나면 이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예. 우리 세상에 어떻게 뭐 피어붙이기 아니죠. 이거 다 좋은 일 뜻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센 척할 때 이렇게 말하죠.
1: 아 힌트가
0: 아 좋은 뜻이 있지만 센 척할 때 센 척할 때도 어떻게
1: 센 척할 때요?
0: 응.
1: 아 난 미치겠다. 어렵다.
0: 두 번째 힌트로 가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예, 자, 두 번째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힌트 주세요.
1: 뭐 피해 없지?
0: 아, 네가 뭔데? 이거 아니야? 와, 이거 아니야? 마, 아, 네가 뭔데? 뭐지 이게?
1: 이게 한 번만요.
0: 금 돌았어, 나 금든 돌았어. 아, 네가 뭔데? 이게 H.O.T 아니야?
1: 전사의 후예요? 전사의 후예?
0: 전사의 후예가 이거랑 뭔 상관이야? 자, 들어볼게요.

0: 자, 여러분 아셨죠? 정답은 자두에 잘가였습니다. 잘가.
1: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잘가 인사기도 한데 센 척할 때 야 잘가 가라 그만 가봐 이런 뜻일 수도 있다.
0: 맞아요, 맞아요.
1: 힌트. 네, 아까 이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작진들이 너무 놀랐대요. 신들린 줄 알고.
0: 그러니까 이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가 헤어지자 그쵸. 헤어지자 헤어지자 그쵸.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찍었을 거예요. 예.
1: 아무튼 치약 칫솔 미스트 받으실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려둘게요.
0: 예, 허각과 정은지의 노래죠. 이제 그만 싸우자 들으면서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대1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자,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어떻게 네. 할까요?
5: 모바일 퀴즈쇼입니다. 예. 3단계 전화 연결 고스톱 퀴즈죠. 1단계는 치킨 상품권 걸려있는 OX 퀴즈, 2단계는 문화 상품권 10만 원 걸려있는 객관식 퀴즈.

0: 된 국제 간호사의 날이에요. 나이팅게일은 유럽의 이 전쟁 당시에 38명의 간호사와 함께 전쟁터로 향했고요.
1: 야.
0: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죽는 병사보다 감염으로 죽는 병사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후 군부대의 위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사망률을 낮췄습니다. 아주 큰 공이죠.
1: 자, 나이팅게일 잘 들어보세요.
0: 문제입니다. 나이팅게일이 함께했던 이 전쟁, 다음 중 어떤 전쟁일까요? 1번 백년 전쟁, 2번 크림 전쟁, 3번 장미 전쟁.
1: 3초 시간입니다. 3, 2,
2: 2번.
0: 2번.
1: 2번 크림 전쟁. 아, 누가 크림 전쟁이라고 그래요?
0: 2번 정답입니다.
1: 아, 좋아, 우와. 좋아. 그렇죠. 장미와 백년은 너무 오래 전 전쟁이죠.
0: 네, 이게 그죠? 각각 다 전쟁마다 이 다른 의미가 있죠. 이 그 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나이팅게일은 크림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3단계 남았는데요. 3단계 정답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100% 저는 맞힌다고
0: 저희가 맞아요.
1: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 네. 어렵진 않습니다. 예, 웬만큼 학교 다닐 때 중간만 했어도 이거 그렇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한석규 씨.
2: 가겠습니다.

0: 예, 우는 편지 그렇죠, 낭만 그렇죠,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자, 1단계 합격하셨습니다. 2단계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가실래요, 아이유 씨?
2: 고.
1: 말이 짧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이 하다 갑자기 고 이렇게 말이 짧다 지금. 예, 좋습니다. 자, 문화상품 10만 원권 출발합니다.
0: 아, 요즘에 진짜 유행 따라 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입니다. 급변하는 디저트 시장에서 두쫀쿠 버터떡에 이어서 벌써 또 최근 이것이
1: 뭐야 또
0: 뜨고 있답니다.
1: 예.
0: 이것은요 동남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보라색 참마의 일종으로 참마. 고소한 풍미와 바닐라 향이 특징이에요. 최근 이것을 접목한 라떼, 젤라또, 케이크, 도넛뿐만 아니라 맥주와 막걸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엑소한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여러분께 내드렸던 청취자 퀴즈 정답은 녹두장군이었습니다. 예. 선물 받게 되실 분들은 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마룬5의 노래요. Just a feeling 들으면서 예, 이 시간 마칠게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있는데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동안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았는데요. 점심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6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 터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원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 하는 작업 때문에 북수원에서 둔대분기점까지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로 서강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4: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제 저의 첫 방송 들으시고 이런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입담 좋으시네요. 멘트가 맛있어요. 폴킴 생각보다 웃긴데? 여러분 잔잔한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저 재미없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활기차고 재밌는 DJ예요.

5월 12일 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악뮤의 Give Love로 시작했고요. 저는 어제 이 시간에 처음 인사드렸던 노래하고 DJ도 하는 폴킴입니다. 아, DJ도 합니다라는 말이 아직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어제 밤에 이제 라디오를 좀 듣고 있었는데 폴킴의 가요광장 약간 홍보성 멘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폴킴의 가요광장이 뭐지?

이틀째 화이팅. 대박. 저는 진짜 이 습관을 너무 고치고 싶은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쭉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중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좀 중안부가 짧은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술을 좀 들으려고 좀 노력을

식당 가도 까르보나라 시키고 뭐 스테이크 따로 시키잖아요. 이 집 맛집이네. 도삼님이 아내 티셔츠는 맹구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저 사실은 제가 이런 그 좀 주책 맞지만 이렇게 캐릭터들을 진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만화도 좋아하는데 제가 또 짱구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맹구 요즘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저의 최애 요즘 짱구와 미안해 맹구입니다. 이 콧물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7282님께서 폴킴의 가요광장 두 번째 방송 축하해요. 이 만난 블랙스파이어 눈으로 드시라고 이렇게 남겨요. 언제나 대박 기원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니까요. 이렇게 사진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맛있겠다. 약간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맛인지 우리 아니까. 저 개인적으로 포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씨 없는 거 저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 뭐든지 씨가 없는 거 이런 품종 개발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6400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광장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요도 살짝 흔들려요.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지적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신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지적 수렴해야죠. 어제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이제 밖에서 기다리시던 저희 팬분들께서 오빠 발음 연습 좀 해야겠더라 라고 하셨어요. 지금 벌써 발음 연습도 안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저 유학파라 그래요. 유학파라서 발음이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둡시다. 아무튼 내일부터 오늘부터 입에다가 볼펜 하나 물고 발음 연습 좀 해볼게요. 5184님 진짜 오랜만에 은행 가고 있어요. 나온이 비온디 특유의 풀냄새가 나서 좋네요. 나온 김에 햄버거 세트 하나 먹고 들어가야겠어요. 폴킴님도 아침에 산책 좀 하고 나오셨나요? 오늘 저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찍 나와서 산책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아침에 저는 매일 아침에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저의 하루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샐러드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산책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비온디 특유의 풀냄새가 나서 좋네요. 풀냄새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저랑 비슷한 연배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풀냄새를 느끼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궁금합니다. 네, 제 친구인 것 같기도 좀 해요.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은 여럿이서 가요광장 듣고 계신 분들 우대해서 드릴게요. 배고파요. 팀원들이랑 듣고 있어요. 라떼 5잔 주문합니다. 엄마랑 듣고 있는데 엄마랑 같이 마실 커피 2잔 가능할까요? 아이 데리러 가요. 아이 엄마들과 나눠 마실 커피.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아이브의 Love Dive 듣고 왔고요. 저는 앞으로 쭉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인사드릴 가요광장의 새로운 목소리 폴킴입니다. 지금 듣고 처음 듣고 계신 분들 좀 계시겠죠? 네, 뉴페이스 뉴페입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여러분들의 추리 능력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송이선님 10cm 네? 10cm요? 10cm님 형과 발차기가 뭐가 있죠? 뽀롱뽀롱 나태주 발차기는 태주님인디 뭐 발차기 나태주님 인정합니다만 아닙니다. 8598님 서장훈이요. 웃겼다. 자, 정답. 오늘의 정답은요, 김장훈이었습니다. 9102님, 2512님, 2772님, 2925님, 4531님까지 지금 소개되신 분들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우, 맛있겠다. 정답 맞추신 분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좋고 폴킴님 목소리도 좋고 흘러나오는 노래까지 좋아서 모든 게 완벽한 오후 같아요. 비가 내리다 말다.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창밖으로 보이는 날씨는 굉장히 좋거든요. 밖에 날씨 어때요? 괜찮아요? 밖에 계신 분들이 날씨 좋다고. 비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여의도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온 얘기로는 목포, 제주, 여수 쪽에 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어딘가에 계시는 분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2925님께서 점심시간 30분 남았는데 폴 빨리 만나고 싶네요. 그나저나 아직 점심 메뉴는 못 정했어요. 기름지지 않은 걸로 먹어야 하는데 추천 메뉴 있어요? 기름지지 않은 점심 메뉴를 밖에서 찾기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기름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생선구이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기름져도 조금 더 소화에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오리고기, 오리기름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기름이 많기는 합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아,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엔믹스의 Heavy Serenade.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실라!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6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남동 일대로 정체되고 더 가서 문학 부근에서는 4차로와 갓길을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여전히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이후 강원권 원주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0: 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요광장의 새로운 뉴페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란의 권영배님이라고, 뭐 두 분 결혼하신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냥 신랑 남편 이름

영배님은 민손? 아 그래서 권영배라 그랬구나. 아니 형 그 영배 형님은 지금 해외에서 딜리버리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래요. 네, 저 해외에서 어떻게 올지 너무 너무 기대돼요. 뭐 외국에서 오는 거니까 뭐 고가의 뭔가가 오는 거겠죠. 유재희님께서 폴김 오빠 폴김 오빠로 가셨습니다. 어제 아바라 드셨나요? 오늘 초대석 소란 오빠와 정렬 오빠. 아 어제 오늘 기호강에 오늘은 방송 끝나고 아바라 안 마셔도 되겠죠? 어제 저 진짜 끝나고 집에 가서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2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풀 충전해서 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소란 10cm와

0: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5: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나의 롤모델 형들 보고 싶었습니다. 재치있는 입담, 프로같은 진행능력, 본업도 잘하는데 부업까지 잘하는 저의 찐 롤모델입니다. 10cm 그리고 설안, 저는 두 분 너무

0: 예, 이 라디오를 앞두고 쇼핑을 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1: 보라 많이 해야 되니까.
0: 원래 평소에는 그냥 민무늬 힌트만 입고 다니거든요. 어. 근데 맨날 그것만 입으면 그래, 쟤는 그래. 옷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2: 그럼 안 되지.
0: 옷이 좀 고민이에요.
3: 좋다
0: 좀.
3: 좋다.
1: 아, 네.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2: 아 근데 벌써 그 폴킴의 옛날 이야기 그 팬분들이나 청취자분들 네. 궁금해하시는 사적인 이야기 이렇게 싹 해주시면서 하는 게 네. 너무 자연스럽고.
1: 자연스럽지.
2: 자연스러운 게 제일 어려웠고 중요한 거.
1: 그게 진짜
2: 거잖아.
1: 어렵죠.
2: 너무 듣기 좋았어요.
1: 권영배라고 하긴 했지만
0: 권영배랑 한지도 네. 몰랐어요.
2: 모르고 있더라고. 네.
1: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사를 안 시켰지만.
0: 아, 두 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소란 권영배고요.
1: 안녕하세요,

0: 네, 실망스럽습니다. 김성영님께서 두 분 오신 김에 폴들을 위한 로고송 하나 만들어주세요. 즉석 로고송 가능하신가요?
1: 아, 와, 제가 로이킴님 방금 시그널 듣기 전에는
2: 그래.
1: 생각이 있었는데
2: 네. 너무 고급스럽더라.
0: 어? 뭔데? 한번 해주시면.
1: 아니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싹 사라졌어요.
0: 아, 뭐 또 사라졌죠?
1: 어, 너무 잘해서? 어? 저는 그 정도 열과 성을 바칠 생각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0: 애초에 열과 성을 바쳐서 할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1: 어느 정도 바칠 생각은 있었는데 네. 로이킴 씨 거 들으니까 그 정도 생각은 없어서.
0: 아, 그래도 대충이라도 좀 이렇게 지나갔다가 뭐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녹음해 주시면
1: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0: 제가 이렇게 어딘가에 우겨서라도 이렇게 넣어서
1: 그 정도는 할
0: 생각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제가 생각한 열과 성은 딱 그 정도. 그 핸드폰으로 정도라도... 음성 메모로 녹음해서 그냥 보내는
0: 겁니다. 그럼 언젠가 한번 좀 기대 좀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0: 만큼은 네. 멈추지 말자라는 계획을 생각했어요. 아, 사실 이전에 사과 하나를 그려라는 노래 나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잖아요.
1: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신다 생각했어요.
0: 계속 올해는 진짜
1: 쉬지 않고
0: 소처럼 일해서 소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냥 음매입니다 저는.
1: 어디 뭐 청약이라도 당첨되신 거예요?
0: 아니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멤버의 변동이 있었고 네. 또 스스로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 또 상황인데 또 팬분들이 또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네. 다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정현 씨도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네. 바쁜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고
2: 네. 그런 상황 진짜 열심히 해요.
1: 빨리 나온 김에 좀 혼자서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0: 되게 많은 부분이 네. 다르기도 하고 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제 느낌보다는

0: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이거.
1: 실제로 고슴도치 제가 타고 있는.
2: 그러네.
0: 고슴도치 위에 어떻게 탈 수 있죠?
1: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방석을 깔고 앉아 있어.
0: 아하.
2: 어 디테일.
0: 디테일.
2: 어 이거 인정이다.
0: 엉덩이가
2: 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
0: 엉덩이가 아플 것 같아.
2: 아 그러네. 네.
0: 본인의 또 아픔 참으셔야 되니까.
1: 썸 라텍스로 깔았습니다.
0: 슈슈님이 언제 해요? 나도 가고 싶다.

0: 아, 네.
1: 요즘에 우승 많이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2: 근데 제가 처음에 그 되게 자신만만했어. 너무 지나치게. 아하. 물론 그리고 좀 약간 오버한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왜냐면 제가 살면서 저랑

0: 아, 요 전신곡이야.
1: 아, 네. 그렇게 갈 수. 아,
2: 오. 아, 리메이크에 리메이크.
1: 아,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질문들 환영입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형 준비되셨죠?
2: 네.
1: 자, 그럼 10cm의 준비된 어깨 들어볼게요.

0: 있게.
1: 그래, 좀 불러라.
2: 제가 많이 불러서 슈퍼스타 더 되면은 제가 불렀죠.
0: 나는 여기 너무 매콤해. 이렇게 매콤해도 돼요?
2: 결국 본인이 더 잘하면 더 슈퍼스타가 되는 거 아닐까요?
3: 그래.
2: 제가 한다고 될까요?
3: 제가 할게요.
2: 네. 네.
0: 저는 형은 일단 춤 좀 그만 추셨으면 좋겠어요.
3: 아, 저요?
0: 네.
2: 당신이나 그만 추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대화야 도대체 오늘?
3: 얘기할 참인데.
2: 야, 이거 진짜 웃긴다 니네.
3: 지금 이 네. 인디씬 댄스의 네. 왕좌를 네.

0: 단 아~ 뭐 이런 거 하나 해주시면 아~ 저 막내로 저 맞이하기 싫거든요. 아~ 막내로 들어가고 싶어요.
1: 아 고막 소년단에서는 이제 형 포지션이니까
0: 네, 노땅이니까
1: 요쪽에 조금 좀 동생 포지션을 아~ 하나 하고 싶다.
0: 아기 하고 싶다.
2: 그러니까 좋게 근데 조건이 결혼 유무인가요?
0: 약간
2: 아 남편 다니면 근데
0: 남편 다니면 그렇게 가야죠.
2: 어.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이석훈
0: 네
3: 그렇지
0: 생각을 했으니
2: 깔려 있고요. 네. 또 있나?
1: 아니면 꼭 그거를 결혼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2: 오전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3: 오전 좋다.
0: 괜찮다.
2: 그죠?
3: 넉살.
1: 아, 힙합으로 좀 약간 하이브리드.
2: 아 그러네.
0: 랩 파트가 하나 들어가는
2: 아, 거예요. 그렇지.
1: 하이브리드 하자.
0: 괜찮다.
1: 넉살 오전 권정열 네. 고영배 폴킴.
2: 죄송한데 저는 빠질.
0: 아 왜요?
2: 저는 라인업이 좀 마음에 안 들어.
1: 나는 확 좋은데.
0: 아, 그래? 나 감기는데.
1: 약간 예능 위주로 활동을 하는
2: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네.
0: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형이
2: 너무 좋네요, 근데.
0: 앞장서서 이렇게 좀 꾸려주시면 네. 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2: 그래서 아니면 소년단들을 다 결혼시키면 안 되나요?
1: 그것도 방법이네.
2: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1: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속이든지.
0: 걔네들은 네. 아직 군대도 안 간 애들이 있어요.
2: 아 그래. 그렇구나.
0: 아직 멀었습니다.
2: 그러네.
0: 네.
1: 그럼 우리는 꼬막 사랑단으로 겨울에. 꼬막 비빔밥 주로 먹는 꼬막 사랑단.
0: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2: 저 확대기 돼요. 아, 나 이름이 문제였네.
1: 워낙 좋아해.
0: 진짜 음악이
2: 별로. 진짜 좋아해.
0: 꼬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
1: 삶자마자 바로바로 먹는 애들로 뿌리자고.
2: 양념 안 하더라.
0: 아, 양념을 안 해요?
1: 나 숟가락 뒤로 그냥 따버려.
0: 제가
1: 너무 잘했어요, 제가.
0: 제가 여기서 빠지고 싶어요.
1: 꼬막 사랑단.
0: 꼬막 너무 무섭다.
1: 그래서 이제 콘서트는 갯벌에서.
0: 그건 좀 괜찮은데.
2: 뮤비도
1: 갯벌에서.
0: 자, 지금 이렇게 입담 펼치고 있는데 폴킴의 가요광장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1: 좀 다소 좀 확 넘어간 느낌이 좀 토크가.
2: 제가 봤을 때 너는 다음에 여기 못 와요.
0: 그냥 이제 빨리 그냥 저 문을 밖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너 표정 못 봤지 이제.
1: 미안해.
0: 진짜 가셨으면 좋겠어요.
1: 시간이 다 됐구나.
0: 다음에 오기 전에는 청심환이라도 하나 사다 주시면 좋겠어요.
2: 영배 씨 다음에 여기 못 와요. 제가 봤을 때.
0: 자 오늘 저의 두 번째 날이었는데 좀 어땠는지 소감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 너무 잘하고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 정말 오랫동안 멋진 DJ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도 걱정을 1도 안 하고 왔어요. 왜냐면 당연히 잘할 것 같아서 근데 예상보다 더 잘하고 계셔서 진짜 걱정은 안 되고 기대만 되고 근데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영배 씨가 하신 게 오래 봤으면 좋겠어요.
1: 그래
2: 가요광장에서 한 장수 DJ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오늘 말 나온 김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가세요.
0: 저도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 하는데 윗분들이 저에게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청취율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저의 선택이 아닐 수 있지만 저도 오래 하고 싶습니다.
2: 됐어.
0: 오래오래 하고 싶고 오래오래 하게 되면 또 자주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럼요. 정답. 언제든지
2: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0: 또 영배 형은 조만간 또 보기로 하고요.
1: 네.
0: 다들 이제 빨리 가세요.
1: 알겠습니다. 저희는 꼬막철에 돌아옵니다.
2: 언제예요?
1: 몰라.
2: 꼬막철 언제예요,
1: 나도
2: 여러분?
1: 몰라.

와 픽보이 씨와 함께합니다. 3일 연속 친구들을 만나니까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내일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소란의 딜리버리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0: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대부분 그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를 앞두고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효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신갈분기점에서 서울요금소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나들목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고요. 더 가서 노지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상주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2: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1: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2: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put yourself on view. This brings your talents to light.
1: 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혼자 방 안에서 아, 나 진짜 괜찮은데?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매력이면 매력. 일단 꺼내서 보내줘야 됩니다. 쑥스럽다고 숨지 말고 가끔은 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등장해보세요. 저처럼요. Hey!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2: It doesn't matter if you love him or capital H-I-M, M, M, M, M, M. Just put your paws up.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로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가비의 Super Radio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오프닝에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을 해봤는데요. 진짜 맞는 소린 것 같아요. 기회도 보이는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지금 Super Radio 듣고 계신다면 나타나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가 많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달, 날이라고,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의 기운을 믿고 한번 팍팍 본인을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 이제 어제 첫 방을 끝내고 오늘 딱 두 번째 방송 날이잖아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마음에 드는 시작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 서성훈님이 반가워요. 어제 집에 가서 몸살 나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즐겁게 두 시간 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집에 가서요 제가 몸살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뭔가 약간 지친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느꼈죠. 제가 이제 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을 여러 개 꾸면서 아 내가 좀 긴장했나 보다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괜찮을 것 같고 2862님이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자주 나오니까 꼭 해외 라디오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너무 좋아요. 가비님 덕분에 저의 2시가 졸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도 진짜 그 해외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국내 음악도 많이 듣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곡 하는 게 되게 즐겁고 저도 들으면서 계속 여기서 춤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음악 나올 때마다 아 이거 내 노래다 하면 막 자꾸 립싱크하고 자꾸 춤을 춰요. 저랑 보이는 라디오로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만나볼 수 있으실 겁니다.

Me and Friends 그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 프렌즈가 와가지고 엄청 재밌게 또 놀다 갔잖아요. 오늘 또 나와주실 분들은요. 바로 저의 절친 청아 씨와 킹키 씨입니다. 네, 이따가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희 SNS 있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에 가비의 슈퍼 라디오 검색하시면 나와요. 여기에 저희 게스트 예고도 나가고요. 게스트 사진도 올라가고요. 또 제 사진도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오늘도 역시 사연 소개된 분들께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날 고민하

0: 앤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근데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배움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전진아님이, 가빈님, 어제 가빈님의 첫날을 놓치고 오늘은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라의 첫 시작 너무너무 축하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빵빵 터지는 가빈님과 함께할 오후 2시 생각만 해도 두펌이 팡팡 터져요. 지금 연수 들으러 왔지만 몰래 열심히 들을 거예요. 진아님 너무 감사해요. 아, 저는 라디오 하면서 그 청취자들하고의 그 끈끈한 게 생긴다라는 거를 지금 이틀째 느끼고 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응원해 주시니까 막 모두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아무거나 하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즐거워요. 재밌어요. 2233님, 혼자 부산 여행 가는 기차 안인데 날씨가 대박입니다. 힘을 줘요. 오, 혼자요.

아, 몰래 듣는 분들도 있구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임소희님이 금요일마다 KBS 구내식당에서 짜장면 나오는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드셔보고 후기 주세요. 아, 금요일마다 나와요, 피디님? 아, 진짜 맛있어요? 괜찮나요? 저희 피디님은 저희 피디님은 저는 잘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옛날 짜장면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 한번 먹어볼게요. 금요일마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먹게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6773님이 중3 아들이 잔소리를 싫어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알아서 할게. 그래요. 그냥 잔소리 말고 입꼭 닫고 있을까요? 어려워요. 6733님. 제가 잔소리에 대해서 또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엄마한테 진짜, 아, 알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알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 네,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K-pop 데몬 헌터스 OST 소다팝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0: G1이래. 나 옛날 이름 지원이거든. 오 마이 갓. 우리 운명인가? 아, 나중에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 가비스님 꼭 보고 싶어. 섭외할까? 아, 재밌겠다. 오케이, 게스트홍. 다음 소식은?
1: 뉴스를 검색 중입니다. 지금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알리고 싶은 사적인 소식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님, 게스트홍에 소개되면 선물 있나요?
0: 나한테 질문도 하는 거야? 그럼 선물 좋은 걸로 준비해놨지. 룰루랄라루, 아 룰루랄라루, 뭐가 좋을까? 아우, 아우, 아, 이게 좋겠다. Department Store Gift Card. 백화점 상품권 말이야. 어때? 이 정도면 사람들이 막 자기 얘기 자랑하고 퍼뜨리고 싶겠지? 안 그래?

0: 신나고 지금 우리 문자로 임혜정님이 게스트홍 혹시 하씨인가요? 라고 그리고 게스트홍 저 이미지만 보면 하지영 성우님 닮았는데 누구실까요? 하시는데 게스트홍 Who are you?
1: 저는 게시예요.
0: 아 하씨 아니고 게시라고 합니다. 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스트홍이라고. 우리 스통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김경태님이 사연 보낼 때도 감정 없이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아니, 우리는 감정이 있지요. 우리는 감정 있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게스통도 감정 있어요. 약간 잘 컨트롤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 게스통이랑 같이 한번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게스통! 사연 읽어줘.
1: 네. 평생 작심삼일 전문이었던 김나연 씨가 드디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8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친구들이 살 빠졌네? 보다 너 어디 아파? 를 먼저 물어봐 속상하다고 합니다.
0: 너 어디 아파? 를 먼저 물어보시는군요. 아 잠깐만.

나는 아픈 건 딱 출색이니까 아이들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게스통의 뉴스통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게스통은 월화수목금 평일에 매일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고은님이 크크크 이 코너 너무 재밌다. 김하은님이 크크크 게스통 말투 너무 웃겨.

0: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 3시부터는 가비 앤 프렌즈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역시 저희 친구들이죠. 청아 씨 그리고 킹키 씨 모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오픈 축하 파티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3부에. 3부에서 만나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예!

네, 여러분, 저희 문자 사연 좀더 읽어볼게요. 3부로 넘어가면 되나요, 피디님? 네. 저희 2부가 아직 안 끝났고요.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진짜 3부로 올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오후 서울 시내 도로는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원효대교부터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상수분기점 쪽으론 월계일교 1차로에서 작업하고요.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3차로에서도 공사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에서 짧게 주춤하고 더 가서 신갈분기점에서 죽전까지 막힙니다.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6: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퀸으로 불리기 전에 DJ로 불리기 전에 실은 저 댄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DNA의 DANCE 댄스 춤의 열정이 흐르는 두 친구를 불렀습니다. 청아 그리고 킹키. 이렇게 와주실 줄이야.
1: 와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 똑같이 말할 거예요. 와야죠.
2: 진짜.
1: 안 불러주.

0: 네네. 아, 미치겠다. 이거 이 안무 어떡하지?
1: 아이츠.
2: 맛보기 조금만 알려주시면 맛보기? 안 돼요? 맛보기 살짝만.
0: 아, 어떻게 하지 오빠? 어디 살짝, 우리 같이 하자.
2: 손으로 어디 할래?
3: 우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0: 어, 오케이 시작.
3: 좋다.
2: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3: 네네네.
2: 약간 살랑살랑 느낌이다.
0: 살랑살랑인데요. 그게 노래가 저희가 사실 이 노래 처음 고르게 됐었을 때 아 너무 춤이 출 구간이 없나? 막 이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그냥 싹 해결해 주셨고
2: 천재다.
0: 저희가 이거 하고 나서 야 이거 댄스곡이네. 아, 야 춤 너무 찬다 이거.
2: 아, 처음에 댄스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0: 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숨차고 너무 벅차고 다양하고 디테일 굉장히 많고 아무튼 두 번 보고 세 번 봐야 돼.
2: 킹키 씨가 디테일이 진짜 많아요.
3: 네, 진짜 좋아해요. 많아. 변태처럼. 네.
0: 우리 눈동자

0: 부끄러워하는 컬러감인데 아~ 핫핑크스럽고 아, 그러니까 맞지. 팝스러운데 응, 이제 응. 그때도 라치카 언니들이랑 오빠가 안무를 합작으로 만들어주셔서 탄생한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어. 여러모로 또 저는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1: 진짜? 네.
2: 나는 너무 찰떡이야.
1: 그니까
2: 너무 찰떡이에요.
1: 이 2시에 네. 찰떡이야 진짜.
2: 맞아.
0: 너무 저도 근데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1: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제가 나중에 진짜 깊게 우리 말해요.
0: 네. 네.
2: 깊게
1: 딥하게 말해요. 네, 딥하게 말해요. 네. 저희 킹키 씨는 예. 이제 잠깐 이제 해외에 다녀오셨다고 TV랑.
2: 아, 네네네네. 네. 그냥 잠깐 뭐 보라카이 네. 섬에 잠깐 놀러 갔다 왔고요. 최대한 안 타려고 해봤어요. 네. 제가 정말 잘 타는 사람이라.
1: 그쵸.
2: 너무 타서 등장을 하면 놀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SPF 100 플러스로 해가지고 자연 차단했고요.
1: 네네.
2: 이 노력의 결과입니다.
1: 네, 진짜 많이 안 탔어요.
2: 갑이 슈퍼라디오 나오려고 제가. 여기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었으면 저 타서 왔을 거예요.
0: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방금 오빠가 SPF 네. 100이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우리 노래 홍보해 준 거예요?
2: 그것도 있죠.
0: 아 왜? 진짜 센스쟁이다. 미치겠다. 아니 저희 수록곡 중에 네. SPF 100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주는 그런 느낌이죠. 졸업식 같은 느낌으로 이제.
1: 그러니까.
2: 아니 그리고 우리, 저희 이제 아이오아이 이제 봐주셨잖아요. 네. 그 네. 디렉을. 네네네. 근데 그때도 오빠 그 보라카이?
0: 어. 아 제가 호주 갔다 오면서 어. 선물을 좀 가져갔어요.
2: 1번부터 몇 번까지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멤버들이 어 뭐야 뭐야 이러면서
1: 그때 이제, 그것도 했구나.
2: 어, 약간 시크릿 센터처럼 몇 번 골라가지고 오빠 선물을 랜덤으로 주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가수를
2: 어떻게 유혹할지 알아 이 사람이
1: 어, 진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서
2: 뭐가 있어요. 네,
1: 사실상 아유. 저는 늘 약간 그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나는 킹키한테 그만큼 해줄 만한 그런 센스가 없는데 킹키는 너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나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니까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좀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죠.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분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본인들만 잘 모르는 거지 어떻게 저럴까라고 하는 거지 저도 본인 뭐야 두 분들 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느껴요.
1: 진짜요?
0: 네 그럼요. 그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2: 아, 또 이렇게 또 챙겨준다.
1: 그럼 또 이렇게 챙겨주자 미치겠다. 아이고,
0: 넘어가시죠.
1: 네. 진짜 넘어가시죠. 정말 잘한 친구고 또 우리 청아 씨의 미담도 사실은
2: 아우 난 이거 이제 그만 꺼내자 제발 지금 무슨 10년 동안
1: 댄스 오늘
0: 넘어가자 원래 그런 거야.
1: 아니, 사실상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스태프분들 커피나 간식을 챙겨야겠다라고 느낀 게 네. 사실 그때 제가 스태프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청아가 챙겨줬을 때 기분 좋았기 때문에 청아가 커피 사줬을 때 좋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전 배운.

0: 상담을 잘해줘요. 이게 되게 지혜롭게.
1: 그,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또또는 약간 공감파.
0: 진짜 이거. 맞아, 공감파고 너무 고맙고 이렇게 또 나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정말.
1: 저도 종종 그러니까. 해주세요, 오빠.
2: 아 언제든지 오세요.
0: 어떤 오케이. 어떤 상담을
1: 상담
0: 무조건 받으세요.
1: 완전.
0: 네, 최고입니다. 그럼 저희 창아의 스트레스 듣고 4부에서 댄스 타임 가져볼게요.

0: 맞춰도 못 찾을 거야.
1: 아.
0: 와, 나 미안해요. 내가 스트레스 줄 알았어요.
2: 아,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점점 시작해.
0: 어, 그래서 뭔가 약간 하고 take it easy 할 줄 알았어. 아, 아 미안해요. 그렇지.
1: 언니 근데 나는 언니가 네. 내 노래라고 해줘서 I was happy. Really?
0: 제 스트레스 진짜 잘 듣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헷갈렸지?
2: 지금 아, 제 생각에 이 문제는
0: so sorry.
2: 모두에게 행복한 문제가 된대요.
1: 맞아. 나도 행복했고 오빠도 행복했고 네. 언니도
0: 아, 오케이.
2: 어, 네네네.
1: 네. 아, 이 다음 거에서 지금 딱 갈려.
0: 네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1: 주유님께서 와 저도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요.
0: 진짜. 스트레스인 줄 알았어.
1: 이선희님께서 이 코너 정식 코너 해줘요. 한 번만 하기엔 너무 아쉬워요.
0: 아 너무 재밌는데
1: 언니가 출근 네. 그럼 혹시 내가... 저 맨날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닐까?
2: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럼 나도 뭐 어떻게 좀 해줘.
0: 아 너무 재밌다. 나도 너무 즐거워 지금.
1: 좋아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이거 진짜 나는,
0: 오케이.
1: 난 몰라.
0: 오케이.
1: 간다.
0: 오케이.
1: Let's go.
0: 가비 가비.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빨라서. 가비 참아해. 벌써 12시.
1: 아쉬워 벌써

0: forward.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다시 DJ 자리로 돌아온 가비입니다. 가비 앤 프렌즈. 청아 씨와 킹키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두 분이 저 처음 본 날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나요?
2: 아 나는 언니 너무 옛날인데.
1: 진짜 나 고등학생 때.
2: 언니 고등학교 때.
1: 어, 중학생 때.
2: 나 중학교 때.

0: 진짜 킹키랑 친구하고 싶었거든.
1: 저에겐 아직까지 그런 친밀감이 없는데 막 친구하자고 다가오니까 너무
0: 완전 아이 콜렉터니까 너무 친구하고 싶은 거야.
2: 그랬을
0: 동갑이고
2: 것 같아요.
0: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어 보였어 이 사람.
2: 맞아 맞아. 뭔가 캐고 싶고

0: 놓고 이 앞에서요.
1: 네. 아. 음성 편지
2: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네, 네. 음성 편지 좀. 네.
0: 먼저 하시겠어요?
1: 먼저요? 네. 아, 오빠 준비 시간 필요하구나. 네네. 오케이. 가비 언니, 언니 나 항상 내가 볼륨 할 때 또 치얼업 해주려고 중간중간에 나와줬었는데 진짜 나도 이 자리에서 약속할게. 혹시나 게스트가 비거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진짜 저 불러주시고요. 불러주면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늘 항상 고맙고 우리가 연락은 자주 못하지만 딥한 토크 언제나 나누기로 했으니까 늘 사랑하고 이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최고!
0: 좋다.
1: 사람이 따뜻해.
0: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1: 네.
0: 가비 안녕. 나 너 친구 기현이야. 가비야, 너는 너에게 신기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넌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을 가졌어.
1: 맞아.
2: Oh my god.
0: 너의 그 밝은 기운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아.
1: Thank you.
0: 그동안 so 춤으로 사람들을 위로했고 노래로도 사람들을 위로했고 이제는 DJ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위로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 전해주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돌아오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대타 할게.
1: 해주는 거예요?
0: 네.
1: 진짜죠?
0: 언제든지 힘들

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우리 남편 구취 고민 끝 프롬 오름에서 퓨어탭 고체 치약,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4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매송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이후로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해상기업 한총물 굳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1: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어제 미라마트 코너에서 미라의 새로운 프로그램 훈, 푸훈이 탄생을 했습니다. 윤정수 씨께서 발표해 주시죠.
0: 오늘의 기적은 당신입니다.
2: 네.
0: 안 맞습니까?
1: 네.
0: 오늘의 기적은
1: 당신입니다. 예, 예. 쭉 한번 좀 해주시죠.
0: 원래 그전에는 예. 작은 사연도 감사히 여기자였습니다. 이 네. 프로그램 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가 8년을 달려왔는데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한 바로 그것. 오늘의 기적은 당신입니다. 예, 이게 좀 입에 잘 안 붙네.
1: 네, 7751님.
0: 그렇습니다.
1: 이 보내주셨던
0: 우리 미라클 7751님이 네. 이렇게 보내주신 미라의 푸운입니다.
1: 네,
0: 그래도 시뮬레이션 좀 돌려봐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푸운은 멋지게 인쇄를 해서 벽에 이렇게 저희가 붙여보았습니다.
0: 네.
1: 원래 푸운이 좋다는 의견도 많아서.

0: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화요일 생방송 네. 화생방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아이즈원의 Love Young Lost 함께 듣고 왔습니다. 라라라 Love Young Lost. 그렇습니다. 로스 하니까 또 약간 로스 네. 구이가 먹고 싶네요.
0: 저는 또 남창희 씨 예. 주식이 로스 난 게.
1: 아, 오늘은 좀 로스가 났어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매일 오를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근데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당황 좀 했습니다.
0: 네.
1: 당황했었으나 다시 마음을 잡고 네. 다시 오르겠지. 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두 번째 레슨을 들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안 하겠다.
0: 안 하겠다.
1: 예. 그래. 그리고 있고 내일을 기대해 보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십시오.
1: 네. 자, 예, 4242님. 반가워요. 정수가 다 아는 국민의 방송 KBS 미스터 라디오라고 해주셨는데요.
0: 정수.

0: 방송. 예.
1: 다른 노래를 서로가 그냥 힘없이 모르고 있네요.
2: 이혜원님도 정수가 다하는 어제 잘 때까지 귀에 맴돌았어요. 김경민님 오늘의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당신입니다.
1: 네.
2: 자 전종철님 오늘의 기적은 저예요. 맞습니다. 종철아, 종철아.
1: 소리가 잘 나니까 다시 됐다. 다시 한번 해봐.
2: 종철아, 종철아.
1: 다 모여. 이거 진짜 어디 위급상.
2: 예. 네. 우리 전종철님. 예. 네, 좋습니다. 김은실님 4시 미라와 함께 4시 미라와 함께 처진 눈이 동그라미가 됐어요.
1: 네.
2: 네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십시오. 여러분들 2시간만 버텨봅시다. 그럼 우리는 집에 갈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한유라님 항상 기다려지는 4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 도전. 아

0: 주 뭡니까? 오미완 주간입니다. 여러분 선물 드리려고요. 오신 분들 까먹지 말고 오미완이라는 문자를 매일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콩이면 콩도 좋고 문자면 문자도 좋고 한쪽으로 좀 쭉 남겨주시고 선물은 뮤지컬 썸데이 티켓 드리겠습니다.
1: 썸데이. 아, 예.
0: 그리고 골든벨이 오늘 있습니다. 골든벨이 울리면 잠깨라면. 많이 울리면 울릴수록 잠깨라면.

0: 이렇게까지 또 넣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1: 네.
0: 우리 정수가 다하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1: KBS 크래프엠 전국 방송.
0: 네.
1: 전 계속 전국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김대성님 기적 같은 당신의 사연, 당신의 작은 사연도 소중이라고 두 개를 합치는 것도 좋다네요.
1: 작은 사연도 기적같이.
0: 기적 같은 당신의 작은 사연도 소중히. 네. 작은 사 원래 소중히가 아니라 다 작은 사연도 감사히 여기자거든요. 작은 사연도 감사히 여겨 오늘의 기적은 당신입니다.
1: 아니 안 울릴 거예요? 아 이렇게 할랠라 하는데 안 울려?
0: 뭘 할랠래 지금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1: 와, 네? 이건 완전히 편애인데.
0: 작은 사연도 아니, 오늘의 기적은 작은 사연.

0: 개그의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장면에선 정수가 항상 뭐를 하지? 이런 어떤 개그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1: 열심히 하시네요, 오늘.
0: 형.
1: 예, 예.
0: 늘 열심히 해요, 저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뭐 아시잖아요.
1: 아, 나 실례했네. 예.
0: 예. 실례하실 때 깜빡이 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예.
1: 아니, 오늘은 저 없나요? 골든 라면? 없어요?
0: 잠깨라면 있어요.
1: 있어요, 없어요.
0: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 말이에요.
1: 와, 괜찮아.

0: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1: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0: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윤과장의 나쁜 버릇. 윤과장이, 윤과장은 좀 참지 그래. 부장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아우 저 윤과장. 아우 남창희 씨.

0: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1: 얘는? 야 지금 다 들었잖아. 별거 아니야. 발주를 잘못해서 영 하나 더 붙인 거야. 오늘 아프다고 나 안 나왔다고 하든지 해갖고 자기가 가서 상황 보고 내용 슬쩍 보면서 아닌 척하고 대강 잔소리 듣고 오면 되잖아.
0: 야 뭐죠? 잘못은 지가 해놓고 책임은 안 지고 뒷수습을 후배한테 떠미는 저.
1: 아 표정이 왜 그래? 가기 싫어?
0: 예?
1: 아 커피향 좋다. 아니 가기 싫으냐고. 왜냐면 내가 가면 싸움이 커진단 말이야. 회사 대 회사 B2B 된단 말이야. B2B 싸움이 된다고.
0: 아 그래요?
1: 생각해봐. 내가 가면은 나는 회사를 대표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좀 커지겠지. 아무 상관없는 자기한테 자기 또 직급도 뭐 저 밑인데 뭐 화풀이 하겠어? 뭐라 그러려다가 아예 됐다 가라 그럴 거 아니야. 부장님한테는 또 얘기하지 말고 또 막 내가 가면은 부장님한테 다 들어가. 그러면 일이 커진다니까. 알지?
0: 아니 이런 상황이면 부장님도 알고 계셔야죠.
1: 아, 또 뭐 잘난 척하네. 자기야 하나 말고 둘은 모르네. 내가 지금 곧 차장을 달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승진이 늦어지고 그럼 너도 못 올라가. 너도 천년만년 백천만년 백천삼천사십칠만만년 대리라고 그렇게 살을래? 머리 돌아가는 꼬락서냐고. 내가 올라가야지 너도 뚫고 나오지. 안 그래?
0: 아, 결국 제가 거래처에 갔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욕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며칠 뒤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1: 아 건조하다. 아우 따가워. 저기 바빠?
0: 네?
1: 난 바쁘냐고.
0: 아니요. 예.
1: 범상무님이 찾으시는 것 같던데.

0: 봐요.
1: 아닙니다.
0: 네. 사퇴하세요.
1: 요즘에는 사퇴하세요는 잘 안
0: 나와요. 사퇴하시라고요.
1: 아니 뭘 해야 사퇴를 하죠?
0: 뭐 없어요?
1: 예.
0: 그럼 빠르리 직업 하나 구하세요. 그다음 사퇴하세요.
1: 사퇴를 위해 사퇴하세요 하기 위해서
0: 직업을 빨리 하나 구하세요.
1: 구하는 사람이 있군요.
0: 직업 구해줘. 이거 하세요. 예.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유 축하드려요. 했죠? 예. 네. 예. 사퇴하세요.
1: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사이다 보내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분노 쌓이시면 저희.

0: 이적입니다. 안현씨님, 긍디 남겨서 뭐하게 TV 어제 잘 봤습니다.
1: 아 예.
0: 이제 긍디는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1: 아이고 뭐 지금 이제 뭐 잘 살고 있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잠깐 했어요. 아, 예, 예. 영자로만 자꾸 그걸 물어봐가지고.
0: 그렇죠. 아니, 프로그램으로 특성상 또
1: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또 기사가 많이 됐는데 지금 뭐 예전에 예전에 힘들었던 걸 잊고 사는 게 중요. 전 아직도 헷갈리는 건 있어요. 예전에 힘들었던 걸 잊고 사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기억에 남겨서 계속. 나를 자극하는 게 중요한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건 이제 각자들이 선택할 방법이겠지만 저는 기억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게 낫겠습니다.
0: 네.
1: 저는 조금만 또 풀어놓으면 또 나 혼자 잘났다고 설레발

양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강대교 5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대교에서 청담대교를 잇는 연결로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원효대교부터 밀리고요. 반대 일산 쪽으론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막히고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우리는 사랑했나봐 윤도현의 노래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 또 재미난 오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원웅님, 촤랑했나봐 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해주셨고요. 통우추님, 금식했나봐 배에서 꼬르륵거려요. 김성영님, 성형했나봐 이뻐졌다. 이름이 또 김성형님이세요 또.
0: 성형하세요.
1: 성형했나봐. 어, 너 이뻐졌다. 김태우님, 광고 들어오나봐. 들어와 들어와.
0: 광고는 좀 들어와줘야 돼요.
1: 이정훈님, 예.
0: 저희도 좀 체면이.

0: 없어요.
1: 예.
0: 자,
1: 관심은 저희만 있어요.
0: 그 뭐 그런 말 있죠? 과부 마음은 호래비 간다고.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0: 그런 말이 있어. 호래비 마음은 과부가 하나 했던 뭐 그런 말이 뭐, 있어요. 아니,
1: 물론 병병상련이란 네. 얘기겠죠.
0: 그거죠. 예. 예. 그래서 좀 어렵고 열심히 예. 하려는
1: 예. 그런 업체들.
0: 스타트업 회사들이
1: 예.
0: 예, 저희에게 좀 저희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1: 그래요. 네. 많이 자, 들어주시고요.
0: 예, 네, 사랑해요.
1: 자, 우리 김서성우님. 오미완했나봐 안 들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안 들을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0: 네. 나이미 좀 안 맞죠?
1: 예. 네. 퐁당퐁당님 떨어지나봐 내가 산 주식만
0: 당연합니다.
1: 본전 생각나 손 뗄 수가 없어. 어, 라임
0: 저는 가사 좋네.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나는 어떤 회사든 망하게 할 수 있다.
1: 네. 망하게.
0: 내가 주식을 사면 돼.
1: 형이 팔면 또 다 일어나잖아요.
0: 내가 팔면 그 회사 살릴 수 있는데.
1: 예.
0: 회사 살리는 건 그게 관심이 없고 예. 내 능력이 가는 예. 바로 예.
1: 아니 아까 저 주식 얘기하니까 어 남창이 주식 다 팔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량매해도 했었었는데
0: 제가 옛날 얘기잖아요.
1: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예. 그 다 해서 다 정리하고
0: 결혼하고 결혼자금 때문에
1: 예. 일 다 정 아 결혼자금 때문에 아니 그렇죠 이제 집 뭐 이런 것 때문에
0: 예. 축구 결혼자금
1: 정리 예. 다 하고 이제 다시 남은 돈 가지고 전량

0: 졸다가 책상에 머리 박았어요. 아 이럴 때 있지.
1: 어른이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애들은 그럴 수 있다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요? 어른이 졸다가
0: 어른도 그럴 수 있지. 저도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잘 때 이제 보다가
1: 핸드폰 떨어지는 거
0: 얼굴에 얼굴 떨어지는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형도 하시잖아요.
1: 저는 그걸 안 해요. 저는 게임하다 들어와 자기 때문에 핸드폰을
0: 안 보시는구나.
1: 주변에 잘 안 둬.
0: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1: 저는 휴대전화 사실 얼굴에. 그냥 뭐 전화용입니다. 연락 주고받는 겁니다. 예.
0: 정말 저 컴퓨터 없다고 뭐라고 하시든 자기도 뭐 다를 건 없네요.
1: 전 컴퓨터 집에 많아요.
0: 그러니까 저 형 컴퓨터 사용 저는 이제 요즘에는 컴퓨터 잘 사용 안 해요.

0: 씨.
1: 자 이제 안 하겠습니다, 종철 씨.
2: 예.
3: 맞습니다.
2: 자, 옥정아님이 저는 성이 특이해서 성 빼고 이름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3: 옥정아님.
2: 옥정아님.
3: 아 이름이 너무 예쁘시네요.
2: 그래요, 옥정아님.
1: 정아. 정아는 평범해요.
2: 예.
3: 성까지 가야지 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2: 예. 예. 그 드라마도 있지 않았어요 최근에 옥정아 뭐죠? 예?
3: 옥정아?
2: 예, 옥순이 뭐, 아, 뭐죠? 옥, 뭐 있었는데?
3: 예, 옥순이는, 네. 예,
2: 옥순이는 솔로, 나는 솔로.
3: 그렇죠, 나는
2: 예,
3: 솔로고요.
2: 옥, 하, 뭐 무슨 옥, 옥대인? 아, 뭐.
1: PD가 문자 왔어요.
2: 네. 뭐라고요?
1: 노래가 끝나간대.
3: 아, 이름 불러주다.
2: 이름 불러주려고
3: 이름
2: 거 아니에요.
3: 불러주다가
2: 이름을 불러줘서
3: 갔습니다.
2: 우리 이분들이 다 꽃이 되는 겁니다.
3: 맞습니다. 자.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0: 그건 말라 맞아. 네,
1: 맞아요. 예.
0: 그건 살쪄요.
2: 예.
0: 그다음에 하나 딱 맞.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하나 준 건 섭섭하지만 더 먹으면 살찐다.
1: 예.
0: 어, 혈당 뭐 살이 쪄서 나쁠 건 없을 수도 있지만 좋을 것도 없다.
2: 예,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고 싶거든요, 0505님.
1: 이걸 또 이렇게.
0: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잡살 딱 한 개 이상 안 줘요.
2: 그래요.
1: 아, 그래요?
0: 자기 가는 빵집이 있거든요, 수원의 유럽빵이라고. 예. 근데 거기 가면.
2: 형 아, 근데 무슨, 근데 형 무슨 강아지예요?
1: 왜요?
2: 한 개 이상 뭐, 주는 거.
0: 아이고 잡살도 뭐, 하나에서 안 사줘요.
1: 뭐 이렇게 던져줘요?
0: 잡살 도넛이야.
1: 어떻게 줘요? 주실 때 어떻게 줘요?
0: 야 이 야
2: 던져주다니요. 손바닥에 얹어주시죠.
1: 에 어떻게 줘요?
0: 하여튼 그래서 예. 그거 그렇게 생각합시다.
2: 그래요. 그렇게
0: 어? 자꾸 올라온다 이영훈 씨.
1: 뭐야? 예.
0: 언도 그래요. 선물 받으러 갈 때 솔직히 창피해요.
2: 이영훈님.
3: 그러니까 아닙니다.
2: 저는 이래요. 이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래야 돼요. 편의점 하시는

0: 있다고.
1: 네, 뭐라고요?
2: 예. 아니 뭐 코너가 활기가 넘친다고.
1: 클레임이 활활활.
3: 원할게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3: 그 오랜만이네. 지난번에 이거 예. 이 문자 왔었어.
1: 예.
3: 4312님 백짬뽕 하니까 이모부 백장봉님이신데

0: 나오잖아요. 그래요? 정책을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하지 않다. 이해심이 좋은
1: 그래요.
2: 이해
1: 예, 정말 옥구슬 같은 분이죠. 아까 생각했던 그거예요. 옥시부인전 임지연 씨 나왔던 거. 그 생각이 났던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선물 얘기하니까 우리 안재영님께서 역시
2: 안재욱 형님
1: 안재영이요. 안재욱님이 아니고요. 안재영님께서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미라라고.
2: 어디
0: 오병이요.
1: 아, 제가 뽑았어요. 제가 뽑아준 게 제가 보다가 놀라가지고 뽑았습니다.
0: 떡 하나로.
1: 예, 네. 아주 다섯 마리 물고기 다섯 마리 떡 두 개로 우리 그 12,000명의 우리 또 청취자들에게 선물 나눠주려면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듭니다.
0: 저희가 가끔 이렇게 성경 얘기도 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시방송사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성경
1: 얘기 저희도 성경 많이
0: 가끔
1: 알아요.
0: 얘기한다는 걸
1: 얘기를 저희 뭐 성경 뭐 불경 다 합니다, 여러분.

0: 라고 했는데요.
1: 샴푸바가 뭐예요?
0: 샴푸인데 이제 짜 쓰는 거 아니고 네. 비누처럼 아, 이렇게 바로 된 거.
1: 그런 게 있어요?
0: 협찬하고 싶다고요?
1: 오.
0: 그거는 우리 저기 제작진이 연락 드릴게요. 따로. 예. 오. 그 아니 이렇게 아니면 약간 그런 것처럼 해볼까요? 인플루언서처럼. 협찬 문의는 DM 주세요. 미스터 라디오 인별그램으로 DM 주시기
2: 바랍니다. 5946으로.
0: 예. 아 진짜 DM 주세요. 예. 미스터라디오 인별그램으로.
1: 근데
0: 예.
1: 협찬 같은 거는 개수가 예. 뭐 제한이 있나요?
2: 아 좀 있어요. 아,
0: 그것도 있어요.
2: 있어요.
0: 그거 아, 그래요? 설명을 해드리려면 길어.
2: 아, 기준이 그래요? 있어.
0: 예. 기준이 있어. 그냥 뭐 한 개 이렇게 안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3: 그래요? 개별세 샴푸 10개 협찬할 게 그럼 안 되지 우리. 예.
1: 그러니까요. 그거 근데 방송에서는 소개를 못 해주나?
0: 예?
1: 방송으로는 소개를 못 해주나요?
0: 소개되죠.
1: 아 그래요?
0: 협찬하게 되면 소개가 나와요. 우리가 선물이 괄괄괄 하면서 이름이랑 다 얘기해드려요. 예예. 그렇습니다.
2: 궁금하다.
0: 자 안정환님께서 아토피 약을 후원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DM 주세요. 쇼리 씨,
2: 진짜 인별그램으로. 그러니 우리한테 얘기하지
1: 마. 오른쪽이 쌍꺼풀 쪽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들을게요. 제드 씨의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맞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맞죠.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꿈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공공에 날아다니는 새를 관찰하는 일, 탐조. 과거엔 큰 카메라와 망원 렌즈를 짊어진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매력적인 취미로 자리 잡았답니다. 불멍, 물멍처럼 새들이 날아다니고 먹이 활동을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요.

9655. 언니 저 진짜 전화 안 하고 사나 봐요. 오늘 식당 예약 전화한 게 이번 달 첫 통화였어요. 주변에 안부 좀 묻고 살아야겠어요. 어머 965, 오늘 5월 12일인데 아니 오늘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야, 하긴 오늘도 안 할 뻔했어요. 왜냐면 요즘 식당 다 앱으로 예약하잖아요. 아니면 뭐... 야, 이래서 사람이 통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고혜린 씨, 저 버스 타려고 뛰다가 넘어졌는데요. 아픈 거보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TS 사랑하기 좋은 날. 부장님이 주차하다가 제 차를 조금 긁었다고 하시기에 확인해보니 흉터가 심합니다 됐다고 확인했는데 지금 제 차가 울면서 아프대요.

평생 참외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의 가업을 이기 위해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덕분에 수박과 참외를 함께 수확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재배 하우스까지 갖추게 됐다. 그렇게 밤낮 없이 하우스에서 살다시피 한 지 어느덧 2년. 어느 날 어깨에 큰 카메라를 맨 단발의 여성이 찾아왔다. 내 또래로 보이던 그녀는 지역신문사 기자로

행복한 날을 허각, 사랑하기 좋은 날 5896.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며 우리 강아지랑 드라이브 중입니다. 햇살이 좋아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아니 얘는 강아지가 선글라스를 다 끼고 얌전히 있네요. 보통 강아지들이 이렇게 뭐 모자를 씌우거나 뭐 정말 선글라스 끼우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싫다고 하지 않아요? 야 순하다. 이쁜

0: 잘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걱정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답니다. 뇌가 문제에만 꽂히면 행동신호 자체를 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어떡하지 말고요. 뭘 어떻게 할까? 라고 한번 해볼까요?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합니다. 월간 옥다방.

0: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두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안내해드릴까요?
1: 네, 문자번호 샵8910,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시죠.
1: 네, 6715님 사연이고요. 일주일째 금연 중인데 부장님을 비롯 동료들이 자꾸 담배 피러 가자고 꼬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담배 피러 가자는 말을 안 할까요? 주변에서 담배를 못 끊게 해서 미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아니.

0: 드디어 동업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장비나 연장을 잘 가져오지 않아서 제 것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작업 후에 세척도 하지 않고 그냥 연장통 안에 넣어버리고 아이 친구라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하셨습니다.
1: 진짜 기분 나쁘죠.
0: 짜증나죠.
1: 네. 네,
0: 내 물건에다가.
1: 그럼요. 네. 번번이.
0: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으면은 그 통에다가 갖고 가지 마시고 그 요새 작업 조끼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장착을 하시는 거지. 손도 못 대게.
1: 아예 내 몸에 손을 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0: 좀 자주 쓰는 장비들이나 이런 거는.
1: 나는 자물쇠 생각했는데 내가 더 나쁜가? 나는 통에다 자물쇠 생각했거든요.
0: 아니 그걸 또 이렇게 앉아서 돌리고 있으면 야, 그것도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1: 모양 빠지죠.
0: 네. 그럼 뭐 차라리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안 그러실 거면은 몸에다 이렇게 좀 지니고 이렇게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이게 그 왜 같이 사는 룸메이트끼리도 이게 위생관념이 굉장히 다르면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0: 아 그럼 안 보죠.
1: 그러니까 네. 나는 정말 하루에 막 두 번씩 청소기를 돌려야 돼. 근데 저 친구는 일주일 안 돌려도 괜찮아. 이러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0: 어떻게 되냐면 서로 더 더러워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싸움이 붙습니다.
1: 이게 뭐야?
0: 아 그렇게 돼요. 보통 저는 그렇게 많이 살아봤어가지고
1: 어디 한번 어디까지나 네. 보자.
0: 나는 이 정도는 여기서는 이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안 하네.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에는 난리가 나는 지경이 없죠.
1: 그러니까 네. 그거랑 비슷하게
0: 맞아요.
1: 이분도 사실 뭐 위생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 이분은 장비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딱 닦아서 딱 놓고 이런 분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자기 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1: 자기 진짜 자기 거죠.
0: 자기 손에 이렇게 딱 묻는 것들은 사실 남 만지기 좀 싫잖아요.
1: 왜냐면 내가
0: 길들은 악기도 같아요. 악기도 똑같잖아요.
1: 그렇죠. 그거랑 똑같겠다.
0: 손악기들 같은 거 누가 이렇게 손대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1: 그러면 이분처럼 만약에 같이 음악을 하는데 자꾸 내 악기를 갖다 써.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0: 어, 이거 쓰지 마. 야, 내가 너 그 손대라고 한 적 없어. 하지 마.
1: 오, 야, 내가 저기 잊어버리고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오늘만 좀 쓰자.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야, 나 그럼 당장 일을 못해.
0: 그럼 내일 해, 내일 해.
1: 오, 그 정도로?
0: 그렇죠. 난 이거 못 쓰겠다. 안 된다.
1: 오, 아주 강하게 한 번.
0: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내 물건 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네. 이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 립스틱이나 이런 걸 갖다 쓰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싫거든요.
0: 입 닫는 거를
1: 너무 싫, 네. 너무 싫거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하십시오.
0: 그럼요.
1: 네. 아셨죠?
0: 그건 뭐 사실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뭐 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여태까지 참아주신 게 좋은 친구인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해도 한효주 처음이었어요.

0: 오픈 기념으로 팔아주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옷이 없네요. 그냥 돈으로 줄까요? 아니면 안 입어도 옷을 사주는 게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1: 여성복은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캐주얼도 그냥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딱 균형이 맞는 옷을 좋아하는데 요즘 언밸런스 옷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요즘은 상의가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상의가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난 여기까지 가려야 되는데 상의인데도. 근데 요즘 다 짧게 나오니까 이럴 수 있어요.
0: 이거 사실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집에 갖고 가봐야 그 쓰레기죠.
1: 예쁜 쓰레기죠. 네. 예쁜 쓰레기.
0: 그러니까.
1: 돈으로 그냥 줄까요?
0: 돈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뭐 사실 원가도 뭐 어차피 어디서 떼어야 되니까 돈도 네. 들어갈 거고 야 이걸로 좋은 거 뭐 옷 더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1: 아니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 이렇게 예쁜 봉투를 하나 사셔서 그 요새 문구점에 가잖아요 예쁜 그 돈 봉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흰색으로 돈을 쌀 수

0: 남편 입장에서 아, 저 저런 친구는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1: 아, 있어, 있죠.
0: 네,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지. 아, 자극적이고 재밌으니까.
1: 그런 친구들이 재밌긴 네, 하죠. 그런 우리 같은 사람 재미는 없지.
0: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아, 착하고 알겠다. 뭐 그런 부드러운 친구를 얘기하면서
1: 네, 미영 씨 같은 분.
0: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있어요.
1: 그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참.
1: 지금 이걸 다시 듣기로 친구한테 들려주는 건 어때요?
0: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1: 너 방송에까지 보냈어? 이럴라나? 너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럴라나? 어떡하죠?
0: 아니 내가 그 한두 번은 내가 해줄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지금 이거 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쫄린다.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너네 앞에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얼굴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좀 단돌이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단속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 아... 정말 두 분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네. 친구가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딴 데 재미를 붙인 거죠. 그거 계속 장려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저도 혼자 살 때는 제가 이제 저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친구들 와이프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네. 지금 뭐 장가 가니까 친구들이 저 만난다고 하고 딴 사람 만나고 가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아, 왜들 그러는 거예요 진짜.
0: 아, 참 그래요 다.
1: 네, 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사람의 경우의 수는 모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친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연루될 수도 있어요. 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그렇죠. 근데 뭘 했잖아요. 또 이렇게 안심하라고 해주고 또 그랬잖아요. 또.
1: 네.
0: 이런 액션이
1: 아, 나도 도움을 줬구나 일부.
0: 둥글둥글 이렇게 막 굴러가지고 뭐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1: 그렇죠.
0: 아유 무섭습니다.
1: 네, 저는 친구 성격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들어도 괜찮은 성격이면 들려줘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도 걱정을 하고 있고.
0: 맞아요.
1: 그죠. 참. 한번 얘기해 주시고.
0: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1: 근데 나 불안해요. 왜냐면 한두 번이 아닌 게 너무 불안해요.
0: 참.
1: 자 장미아 씨 한번 정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0: 네.
1: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 네, 6646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팀장님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잡으시는데 문제는 꼭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0: 당장 되게 힘들고 막 머리 아프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1: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0: 이러면서 발전하거든요, 사람은.
1: 고민하고 연구하다 네. 보면.
0: 여기서 뭔가 사실 어떤 의견을 내 뭐라도 잘하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0: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는데 어. 꼭 기대를 그 내가 충족시킬 필요는 없지만
1: 맞아요.
0: 노력하는 모습 보이시다 보면은
1: 맞아요.
0: 또 어떤 날은 또 기가 막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1: 네네. 그래서 저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0: 네, 그렇죠.
1: 대충 오늘 회의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다. 그러면 하나씩만 적어갑시다. 그거 월급 받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아침 출근길에 그 사람 이 머리는 참 희한해서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죠. 뭐가 떠올라요 하나쯤은. 그런 걸 메모해뒀다가 엉뚱한 얘기여도 돼요. 그런 데서 또 이렇게 계속 발전이 디벨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0: 저 음악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곡 쓰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1: 아, 그래요?
0: 멜로디 떠오르는 거 가만히 있다.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퇴근길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더 가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권 정체는 대부분 풀렸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밀립니다. 반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제 얘기 나눴던 드라마 미생. 명대사 참 많죠.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거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다. 그리고 이 말도 있어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진짜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체력입니다. 그곳에서 다정함도 나오고 유머도 나오고 힘든 일을 웃어넘길 힘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잘 자고 계시죠? 오늘은 일찍 주무실 거죠?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볼빨간 사춘기에 가리워진 길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체력인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지 뭘 하죠. 그러니까 우리 좀 체력을 잘 키우고 올해는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건강한 수면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을 좀 가져보자고요. 유건아님께서는 요즘 핸드폰 하느라 새벽 2, 3시에 잠들었는데 뜨끔하네요. 오늘은 12시 전에 자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막 그래요 또. 자려고 하면 또 잠이 안 와요. 빨리 자야지 하면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다음날 일찍 나가야 되거나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 또 그거 신경 쓰느라고 또 되게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일단 오늘 12시에 누워보시고 너무 잠이 안 온다 하면은 그때 그냥 누워서 눈 나빠지지 않게 핸드폰 보지 말고 차라리 나와서 그냥 밝은 데서 TV 보는 게 더 나아요. 누워서 그냥

저한테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잠 잘 자는구나 아, 그거 부럽다 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게 진짜 얼굴 대자마자 그냥 잠드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습관을 잘 만들면은 또 그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 잘 만들어 보자고요. 트윈님, 정진은 몇 시간 자고 왔나요? 해주셨는데 오늘은 한 9시간 정도 잤고 평상시에도 제가 9시간 이상 자거든요. 진짜 일 없을 때 한 13시간도 자니까 잠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타이트하게 일정을 가져가야 할 때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침형 이렇게 기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들고 또 내일 출근하는 분들 오늘 12시 전에는 꼭 주무세요. 일찍 또 나가셔야 되니까. 9578님, 이 방송 너무 편안해서 방송 듣고 잠을 청합니다.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0시까지 딱 듣고 10시부터 슬 잘 준비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좀만 더 힘내세요. 수, 목, 금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0: 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퀴즈로
1: 과식께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조동현님의 신청곡인데요. 5월 11일 어제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한로로가 작사에 참여한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너무 좋더라고요. 꽃향기에 취했지만 그 후로 쭉 공복 상태라 너무 배가 고파요. 빵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꽃향기에 취해서 식사를 안 하셨으면 어떡해요 지금. 고로케가 딱 식사 대용으로 괜찮은 빵이잖아요. 꼭 이거 챙겨 드세요. 9396님, 지금까지 야구 훈련하고 온 리트 야구 선수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는 날마다 잘 듣고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김치 고로케 먹고 싶다고 하셔서 문자 보내봅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훈련하고 힘들 텐데도 엄마 생각뿐이네. 이렇게 자상하다니. 일단 야구 선수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화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홍대광의 I Feel You.

굿모 화이팅! 7422님, 독서실에서 집에 가는 중인 수험생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부터 이상하게 점점 불안감이 높아져서 몸도 마음도 자꾸 축축 처져요. 언니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공부라는 게 또 환경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찝찝하고 이런 날 공부 잘 안 되기도 하고 당연한 겁니다. 7422님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 또 힘이 또 나잖아요. 저희가 김치 고로케 보내줄 테니까 공부 좀만 더 힘내세요. 8089님은 정대 배달 알바 중입니다. 오늘 날씨 체크 살짝 잘못해서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어요. 아, 집에 돌아가면 보통 밤 12시가 넘는데요. 야식으로 먹을 수 있게 김치 고로케 보내주세요. 벌써 배고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배고파서 어떡해요 12시까지 그쵸? 근데 또 12시에 막 헤비한 거 먹기는 또 힘들고 김치 고로케 정도 딱 적당하긴 할 것 같은데 8089님 땀 너무 많이 흘리시면 또 너무 수분이 많이 빠지는 거니까 집 가셔가지고 시원한 물 많이 드세요. 잠시 후 2부는요. 어제 처음 들려드린 코너가 있었죠. 선물 창고를 거덜낸다라는 마음으로 선물 팡팡 쏘는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힌트송 듣고 왔고요.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이제 5초 후에 정답 문자 마감합니다. 5, 4, 3, 2, 1. 오늘의 정답 발표하기 전에 이거 발표하는 건가요? 하기 전에 틀린 분들 말씀드릴게요. 2366님, 이력서. 이력서라뇨.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력서를 갖고 있다는 거.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7680님, 소원 해주셨고. 불이 만들어지는 마치 기적 같은 이것이잖아요. 호영대님, 청춘. 고상원님, 정답, 기적이요. It's miracle. 왜냐면 여기에 또 기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적은 아니고요. 7678님, 청자켓. 되게 보이는 거 정답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차원적인. 저도 그래요, 저도.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스무고개 같은 거 하면은 전 눈앞에 보이는 거 무조건 골라서 하거든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중에 있죠? 예. 네. 이러면 바로 10개 안에 맞춥니다. 323님, 꿈이죠. 차디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두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그대 모습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꿈도 약간 맞는데,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사랑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진짜 제대로 읽어보면 진짜 너무 따뜻한 또 곡이잖아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가사 들려드렸고요. 힌트송이었던 건 최유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첫 소절에 바로 사랑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몰랐을까? 윤소영님, 사랑! 사랑은 감출 수 없어요. 1965님, 사랑! 저는 서른 넘은 우리 애들한테 지금도 수시로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와, 대단하시다. 저희 엄마는 진짜 가끔 맨날 전화할 때 사랑한다고는 안 해주시고 진짜 가끔. 3806님, 사랑! 근데 누구나 갖고 있는 거 맞나요? 제 짝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해주셨는데 이게 꼭 평생 함께 할 짝만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물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청자켓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님, 사랑 오늘 처음 들어요. 오늘부터 쭉 볼륨 사랑하면서 잘 들을게요. 오, 첫날부터 바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면서 들어보시겠다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실래요? 어디에서 뭘 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8270님, 오늘 손님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기운 내시고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리고 노래도 좀 이따 들려드릴게요. 3035님, 제가 오늘 늦게 퇴근한다고 말했더니 20살 큰아들이 부대찌개 해놓는다고 하네요. 저보다 요리를 꼼꼼히 더 잘하는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사실 부대찌개가 그

0: 세 개 다 잘 쓰시고 또 하나 더 사시면 되겠네요. 7078님은 쩡디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기사입니다. 제가 운행하는 버스는 30번이에요. 30번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해주셨는데요. 와, 30번 버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퇴근길에 덕분에 힘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산치라고요. 참고로 오늘은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라고 내셨는데 이거 산책로에 되게 많은 꽃인데 이거 이름이 샤스타 데이지였구나. 그러니까 데이지인 건 알았는데 샤스타 데이지는 또 다른 거잖아요. 몰랐어요. 일단 0911님 2년 동안 얼마나 정성스레 키우셨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3, 4분은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화요일 밤 9시에 만나는 고막 남친 여의도 꿀보이스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적의 매듭.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고요. 3357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블루밍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볼륨 대표 MZ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신나게 떠들어 볼게요. 어플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0: 토너패드 쓱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혹시 모르는 겁니다. 뭐 선생님 역할로라도 아~ 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1: 아 근데 그걸 생각했으면 진짜 선생님 역할로 부를 거예요.
0: 네, 날 불렀어야지.
1: 아 근데 그 생각을 못했네.
0: 아 그래도 너무 감동이다. 어쨌든 아~ 공식 지금 게시물에 제가
1: 맞아요.
0: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또.
1: 맞네. 어떻게 이렇게 귀며들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0: 다행히 저 현장에 뭐 식시기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갔었어 봐.
1: 그때 네, 맞아. 우리 여기 밖에 있는 매니저님 갔어요.
0: 아, 너무 훌륭하신 매니저가 이제 가시니까 훌륭하다. 이런 또 에피소드도 생기는 거예요.
1: 맞아요. 근데 아마 못 오셨을 거예요. 대구 촬영이었어요.
0: 언제든지 가지.
1: 그래요? 나중에 그럼 스페셜로 나와주셔야 뭐
0: 불러줘요,
1: 돼요.
0: 불러줘요.
1: 김대용님, 성교수 아침 7시에 출발 FM과 함께 스페셜 DJ 하시잖아요. 제가 알던 성교수의 발랄함과 달라서 놀랬어요 해주셨는데.
0: 맞아요.
1: 거기선 또 되게 느끼한 톤으로 하시잖아요.
0: 느끼라니요.
1: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또.
0: 클래식 FM
1: 오랜만에
0: 채널. 네. 쿨 FM 말고 자 7시.
1: 네, 7시
0: 출발
1: 아침이니까.
0: FM과 함께 여러분
1: 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0: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작품으로 73번 황제 2악장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1: 아 진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습해.
0: 습하다고?
1: 아, 너무 베토벤의 뭐 악상곡 듣겠습니다. 저희는 7시입니다.
0: 클래식이잖아.
1: 클래식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0: 클래식 방송은 좀 이런 느낌을 해줘야 돼.
1: 네,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 찾아와 주세요.
0: 네, 내일 아침에도 생방송 진행하니까요. 7시 출발 FM과 함께 많이 들으러 와주세요.
1: 그러니까요. 코너 진행해볼게요. 네. 떠든 사람 최우정 강성규 어떤 코너죠?
0: 떠든

0: 뭐 일주일 전쯤에 그냥 과감하게 6년 전 거 버리고 아. 새로 샀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한 물건 되게 오래 쓰는 편이라 네. 한 5년 이상 다 쓰거든요.
1: 아 근데 내가 지금 식색 얘기했는데 6년 동안 2만 원짜리 뷰러 고민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0: 왜 나 진짜 고민돼서 진짜 그런 건데?
1: 이렇게 잘 버는 아이돌도 뷰러 2만 원짜리 6년 고민하고 겨우 바꿨는데
0: 아니야.
1: 나 너무 사치스럽게 아니야, 느껴진다.
0: 아니야. 식색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사 가시는 우리 피디님도 식색이 꼭 하시고
1: 피디님 이사 가요?
0: 네, 꼭 하시고
1: 이거 없으면 안 돼.
0: 아 근데 안에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걸로 위로 올리는 거는 너무 자리 차지 많이 하니까.
1: 이게 웬만하면 밑에 들어가는 좋긴 한데.

0: 리사의 머니 듣고 왔고요.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든 사람 최여정 강성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살까 말까 만년 위시리스트. 여러분의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 하은지님, 저는 매년 여름마다 음식물 처리기 살까 말까 고민해요. 초파리와의 전쟁 또 시작이네요. 매년 고민 중인데 여름만 지나면 또 지낼만 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매일 버리기엔 귀찮아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주 고민 중이에요.
0: 이거를 사고 안 사고 제 인생이 달라요. 진짜 달라.
1: 내 인생은 음식물 처리기 구매 이후와 전.
0: 아 진짜? 아 진짜 나뉘어. 이거 진짜 사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1: 맞아,
0: 근데
1: 맞아.
0: 저는 그 미생물 친구 키우는 거 그거 하거든요.
1: 아 미생물 저 반려 미생물 키우시는구나.
0: 네네 반려 미생물 키우는 걸 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집에서 음식을 막 많이 남기거나 막 이러면

0: 거든요.
1: 이해는 합니다.
0: 끝도 없어요. 네. 대만꽃공주님. 매번 리뷰만 보고 또 읽고 장바구니에 수두룩하게 담겨져 있는 온갖 무선 청소기요. 결제까지 하려다가 유선보다 흡입력이 약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또 스탑. 과연 저는 무선 청소기를 사기는 할까요?
1: 흡입력이 약해요. 확실히 약해요.
0: 그러니까 유선이 세지. 그러니까 유선이 센데.
1: 네, 확실히 약해.
0: 무선 요즘 잘 나와.
1: 아, 잘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유선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객관적. 네. 객관적으로.
0: 저는 그러면 조금 참으셨다가. 로봇 쪽으로. 로봇 쪽으로. 아예 그냥. 네.
1: 그러니까 로봇 쪽 가실 네. 거 아니면 무선 쪽을 사는 거는 지금 조금
0: 애매할 수 있다.
1: 애매하다. 네. 유선 차라리 좀 전기선 꽂고 귀찮더라도 좀
0: 그게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방마다 꽂아야 돼.
1: 아니, 잘 흡입되는 게 좋지 않아요? 나는 청소할 때 흡입 안 되면 진짜 너무 화가 나던데.
0: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를 사려면 비싸고 좋은 거 사야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야 배터리도 집안 다 돌고 흡입력이 좋더라고.
1: 애매한 거는 제발 사지 마세요.
0: 우리 너무 소비를 장려하나?
1: 장려가 아니지. 좋은 소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0: 오케이 오케이.
1: 예. 1388님. 아이들 전집이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서 세트로 한꺼번에

0: 아빠구리만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라고.
1: 미니 빔 프로젝터.
0: 아, 네, 아. 제가 봤을 때 재형님은 곧 사세요.
1: 사긴 사신다.
0: 사긴 살 것 같은데. 네. TV 있잖아.
1: 아, 그죠, 있죠. 그리고 빔 프로젝터는 차라리 저는 진짜 성능 좋은 걸 사서 진짜 또렷한 걸 사가지고 어디 밖에 돌아다닐 때도 들고 다닐 수 있게.
0: 뭐 캠핑 같은 데 갈 때? 아니 오히려 요즘 미니 빔 프로젝터들이 잘 나와요.
1: 아 그래요?
0: 되게 잘 나와요.
1: 그래 그럼 사도 될 것 같은데요?
0: 어 사실 것 같아요.
1: 이 어차피 사실 것 같죠?
0: 내가 봤을 때 재용님 네. 곧 사세요.
1: 맞아요. 네. 아니 깨끗하게 쓰시고 또 채소마켓 올리셔도 되죠 뭐. 유경희님, 저는 향수요. 제가 향수 많이 하거든요.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향수 가격을 보면 쉽게 구매를 못 하겠어요. 구매 누를까 말까 고민만 수십 번 합니다.
0: 아 향수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치품의 영역이니까.
1: 너무 비싸 향수.
0: 왜 이렇게 비싼 거야?
1: 어, 진짜. 근데 막상 뿌릴 때는 그 가격이 생각이 안 나. 막 뿌리게 돼.
0: 저는 향수를 안 뿌리거든요. 그래서 향수를 막 많이 모으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긴 해요.
1: 향수는 근데 한번 빠지면 진짜 너무 좋아요.
0: 그럼 내가 좋아하는 향 하나만 하면 되잖아.
1: 아 그게 또 달라요 계절별로.
0: 아 계절별로 달라요.
1: 저는 계절마다 다른
0: 그렇지,
1: 향수를 쓰거든요.
0: 여름 겨울을 다를 수 있으니까.
1: 근데 저보다 더한 분들은 하루에

0: 는 향수는 어쨌든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쓰시는 거가 거의 다 써가신다면 네.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0: 그러면 안 돼요.
1: 아마 3분의 1도 안 쓰셨을 것 같은데.
0: 저도 사놓고 안 쓴 향수 사실 많거든요.
1: 저 한 5, 6년

0: 섞인 플로럴 좋아요.
1: 우디 플로럴?
0: 우디 앤 플로럴. 앵커 좋아요.
1: 아, 좀 네이처, like, 자연 쪽 춤이구나.
0: Yeah. Yes, I like nature.
1: 아, 네이처. Yeah, yeah, yeah. 또 캠핑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하시니까.
0: 그렇죠. 아,
1: 몰랐네, 몰랐네.
0: 정유민님, 성 교수는 베이비 파우더향 어울려요. 에?
1: 아니, 문자 메시지에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해요.
0: 베이비 파우더향은 안 어울리고.
1: 베이비 파우더향 어울릴 것 같은데.
0: 아, 난 약간 내 생각에 약간 좀 바닐라인데, 바닐라가 섞인 우디. 우디 앤 바닐라.
1: 아, 완전 제 취향 아니에요.
0: 진짜 어려워.
1: 바닐라 향 너무 싫어요.
0: 아, 그 바닐라는 배가 달라요.
1: 내 몸에서 막 단내가 나면 막 벌레들이 막 와서 들러붙을 것 같아.
0: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좋아하지 않아서
1: 그래. 아이스크림 내 옷에 흘린 것 같아요.
0: 아니, 그 바닐라가 아니라 바닐라는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는구나.
1: 단향 너무 싫어. 내 취향 너무
0: 않다니까?
1: 아니야.
0: 2479님.
1: 요즘 머리가 너무 빠져서 탈모 샴푸를 사용 중인데요. 생각보다 효과를 못 느끼고

0: 아 근데 이번엔 아니래. 이거 아. 임상 실험이 막 난리도 아니래. 난리도 아니야.
1: 근데 저는 요즘 제품들도 너무 잘 나와서 한 번은 해봐도 괜찮은데 효과가 안 좋다고 지금 이렇게 끊으면 안 돼. 쭉 해봐야 돼요.
0: 이번엔 진짠가 싶고 한 번 더 속아봐.
1: 아.
0: 속아요? 어떻게 해요? 정해줘요. 딱 정해줘요. 정디가 속아봐.
1: 속으세요.
0: 속아요?
1: 어차피 이거는 성분 자체는 좋은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0: 그래 이게 해가 되진 않으니까.
1: 해가 되진 않아요.
0: 성분 자체는 좋긴 하니까.
1: 그래요. 247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0: 네.
1: 저희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네 이 교실로 돌아올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No, no, no.

0: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왔습니다. 3457님, 가습기를 장바구니에 담아뒀거든요. 그런데 가습기가 청소가 더 중요하니까 청소할 생각하니 귀찮고 그냥 버티자니 건조할 때는 아침마다 목이 아파요. 그런데 오후에 목이 괜찮아지면 또 청소 걱정이라 머뭇대고 있습니다.
1: 아하, 저는 아나운서로서 네. 가습기는 무조건 추천이죠.
0: 가습기 근데 청소 너무 귀찮긴 해요.
1: 가열식

0: 근데 사실 지금 고비가 좀 있어요. 네. 왜냐면 평소에는 무선 이어폰으로 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작가님이 너무 가까이 앉아 계세요.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앉아 계셔서 네. 내가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를 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 한번 지켜봐야죠 뭐. MG 네. 작가님은 유선 이어폰 쓰시거든요. 요즘은 또 이게 핫해.
0: 맞다, MG들 유선 쓰지.
1: 네, 그래 그래.
0: 괜찮으시겠죠 작가님?
1: 네. 네.
0: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를 제가 흥얼거릴 겁니다.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또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지도 오늘은 잘 맞춰야 돼요.
1: 네, 잘 맞춰보겠습니다. 네. 예, 준비되셨나요?
0: 걱정되나요?
1: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네. 시작해볼게요. 먼저 전답곡의 도입부입니다.
2: 3, 2, 1.
0: 에이, 야우! 어머, 마우스, 어머. 야! 아!
1: 어, 나 알 것 같아!
0: 그냥 음원을... 튼 게 아니에요 여러분?
1: 아 근데 너무 목소리가 진짜 찌른다 찔러 좋다 나는
0: 좋은 거야?
1: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정답곡의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2: 3, 2, 1
1: 여러분 모르겠어도 일단 찍으세요. 오답자분들도 선물 드립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오늘 처음 뵀는데 어때서?
0: 아, 처음 뵀는 오늘 정말 초면이거든요 이 작가님. 그만 좀 웃으세요 옆에서.
1: 너무 웃겨. 아, 원래 웃음이 많아요.
0: 원래 이렇게 얼굴이 원래 웃음이 많아요. 분이세요?
1: 아 원래 그래요.
0: 얼굴이 좀 흥당부가 되셨는데 어, 나 너무 창피해.
1: 아 원래 웃음이 많

0: 고생하네요. 네, 선물 받을 분들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총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0: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한해 문세윤은 제철이다. 한문철의 신곡 비행기 뮤직비디오에 불미스러운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한해 문세윤 딘딘이 트리오 결성하면 리얼 한문철이네. 딘딘 본명이 임철이니까

죄송하지만 2026년 5월 10일 화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마이 브라더 제 동생 영케이가 부른 노래죠.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뭐 오프닝 한문 추 아닌 한문철 진짜 철 우리 딘딘 씨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은소라님께서도 크크 딘딘 오빠도 싫어하실 듯요. 그런데 한혜님, 세윤님, 딘딘님 다 같이 뭉친 모습을 한 번쯤은 보고 싶긴 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래도 뭐 딘딘 씨가 사실 놀라운 토요일도 자주 나와주셨고 또 세윤이 형이랑 1박 2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희 셋이도 나중에 뭐 안 모일이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또 모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소라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최송이님, 임철 씨는 철문 하늘 바랄지도 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좀 상도에 어긋나죠. 사실 한문은 먼저 시작이 됐고 뭐 저희는 사실 뭐 한문철 안에서는 제가 리더입니다. 제가 리더고 제가 선배. 제가 선배고 다 이끌어가는 입장으로서 철문 하늘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좀 안 된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단언하고 가겠습니다. 김민희님, 딘딘이랑 샴디랑 안 친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쇼미 때 딘딘은 딘딘으로 디스해서 라고 하셨고요. 아, 요것도 이제 좀 오류가 있는 문자입니다. 딘딘은 딘딘 제가 만든 거 맞는데 요거 이제 쇼미 때 아니고 이제 힙합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장난으로 디스한 거였고 그리고

절대 안 친하지 않습니다. 아, 뭐 아까 오프닝에서 임철 씨 얘기 많이 안 한다 그랬는데 뭐 딘딘 씨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6819님. 오늘 출근길에 잠깐 편의점 들렸는데 세상에 이번에 발매한 비행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끝까지 듣고 편의점을 나왔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또 비행기 들어주시는 거 체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의 느낌을 알거든요. 우리 한문철, 한의 문세윤은 발매 당일날 그렇게 뭐 화력이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점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가야 되는 팀입니다. 물론 이번에 출시 때문에 많은 사랑을 좀 평소보다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갈 길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 KBS 쿨FM 우리 가족

볼 수 있다는 생각에요. 오늘 스튜디오가 빛이 나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일단 한문추 저희 첫 라이브입니다. 라디오 첫 라이브고 생방송 첫 라이브. 완전 지금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인숙님 기대 많이 하시고 들어주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그대로 있어주면 돼 발매하고 세윤이 형이 와가지고 라이브 하면서 제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우참 챌린지 해버렸잖아요.

있고요.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한문 추에 비행기 발매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랜드 리스닝 파티! 문세윤 씨, 추 씨와 함께합니다. 방송에서 최초 공개되는 라이브,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한문추에게 질문, 미션, 제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막 저한테도 안 알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작진들, 과연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커피 플러스 조각 케이크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나 생일 축하드리고, 그럼 비행기 챌린지 함께 해준 르세라핌 셀러브레이션에 이어서 아일릿의 It's Me까지 듣고요, 한 해 만에 청취율이 올라서 매우 매우 해피한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축하 선물로 커피 쿠폰을 줄지 립스틱을 줄지 결제해드렸는데 사실 뭐 커피가 실용적이긴 하지만 또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좀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립스틱으로 결제해드렸는데 저랑 좀 의견이 비슷하신 청취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 통깨 탕후루님 선물이니까 두고두고 남는 걸로 해줘야죠 립스틱 한 표! 라고 하셨고요. 또 립스틱이 혹시나 좀 취향에 안 맞거나 색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교환증 같은 거 넣어주시면은 교환도 가능하니까 너무 좀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커피는 저희가 드리잖아요. 또 통깨탕후루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이선희님 오 커피 쿠폰 주는 한혜이사님 청취율 올랐다고 아우 선배 DJ 됐다고 쏘는 샴디 멋지다 라고 하셨고요. 아 또 제가 선배 된 지 지금 2일차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새싹 DJ분들 오셨는데 제가 여럴 때 좀 선배미 뿜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곳간 털어서 여러분들 선물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추 씨가 얼마 전에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 떼창에 맞춰서 캐치캐치 안무를 춘 게 또 화제인데요. 미리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고 제나 캐치캐치 듣고요.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리메이크 곡입니다. 비행기로 뭉친 한해 문세윤 추 한문추의 그랜드 리스닝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0: 쿨, 코요테, 거북이, 블랙 아이드 피스 선배님들의 뒤를 잇고 싶은 2026년 뉴 혼성 그룹 한해
1: 문세윤
2: 츄
0: 한문추의 그랜드 리스닝 파티가 지금 시작됩니다. Let's get it! Yeah!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해가 녹음실에서 잡돌이에서 너무 힘들다 발언으로 불화설이 생겼지만 다시 의좋게 호흡을 맞추고 바지 사이즈까지 맞춘 저희 음악 메이트 우리 은매 문세윤 씨 모셨고요.

0: 라세에서 잡돌이 한다고 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건지. 잡돌이까지는 아니잖아요.
1: 그게 아니고 라세에서 이제 시작된 네. 것 같은데 네. 본인이 한번 저를 먼저 긁었잖아요.
2: 잡돌이 타. 네.
1: 그래서 잡돌이다. 긁으니까 그 래퍼들 디스정 하듯이 저도 이제 잡돌을 당하고 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렇게 우리 진홍님께 답변 드리면서 아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신곡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그쵸. 전에 발표된 곡이고요. 아,
0: 그렇죠.
1: 거북이 선배님들의 비행기 리메이크를 했는데 일단 터틀맨 선배님 또 모창의 달인이죠.
0: 아유 달인 터틀, 뭐 달인이에요.
1: 세윤 씨 예, 예. 이 곡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0: 아니 그 계기요? 어, 제가 네. 맞다면 어쨌든 뭐 그 칸타빌레 박보검 씨가 진행할 때
1: 그쵸.
0: 그때 나가가지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한번 한혜 씨랑 불렀는데
1: 네.
0: 뭐 한혜 씨 보컬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시원하게 그 너무 좋고. 저는 어차피 뭐 예전에도 뭐 터틀맨 형이랑 같이 서로 개인기 고려함 고 어, 공유하면서,
1: 공유하면서.
0: 어, 따라하고 그랬는데 어 그래서 한번 반응이 너무 좋고 하길래 또 우리가 또 귀가 얇잖아요.
1: 맞아요.
0: 예, 음원으로 내주세요. 뭐 이런 네. 글들 아유. 한 개만 있어도 내버리거든요.
1: 우리는 너무 그런 의견에 동해.
0: 예.
1: 동해. 막 그냥
0: 뭐 공감도
1: 미치겠어.
0: 없어. 뭐 엄지척 이런 것도 많이 없어. 근데 음원 내주세요. 평생 듣게요. 그러면 그 한 명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아주 팔랑귀들이거든요. 팔랑귀예요, 팔랑귀.
1: 팔랑귀 스타일.
0: 아, 한 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0: 그걸 함부로 안 되는데.
1: 하여튼 덕분에 좀 나올 수 있었다.
0: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둘이 하면 또 그림이 똑같으니까 뭐 좀 멈춰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아 이렇게 보석 같은
2: 그러니까.
0: 추가 들어오게 됩니다.
1: 근데 예. 2006년이면 사실 출신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2: 네.
0: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1: 어, 이 노래 알고 있었어요?
2: 저 너무 알고 있고 애들끼리 맨날 불렀어요. 그 책가방 들고 가면서 저는 그 MP3를 아빠가 사주셨었는데 그거 들으면서 막 발걸음도 막 신나게 가고 그리고 그 늦은 애들이 있어요. 지각할 때 그럼 뒤에서 손들고 그 네. 비행기 뮤비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거 보면서 손들고 있었어요.
0: 어 진짜?
2: 네 손이 엄청 아파요.
1: 이게 손이 지각을 해서 잘못을 해서 벌은 줘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2: 네.
1: 이게 벌을 비행기. 세우면서 비행기를 좀 틀어줬구나.
0: 네. 귀엽다.
2: 저는 많이 안 늦었어요.
1: 아 그래 다행이다. 네. 다행이야.
0: 그래도 그걸 들은 그 비행기를 듣는 그 순간은 늦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2: 네.
1: 뭐 들어본 적은 있나 보죠 그래도.
2: 많이 있어요.
0: 어, 그렇죠.
1: 어 이실 직고로 갑자기
2: 다섯 번.
1: 다섯 번 정도.
0: 그럼 뭐 조치각도 하는 맛이 있어야지.
1: 아, 있어야죠. 네. 완벽할 수가 없어요.
0: 네.
1: 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에 관한 질문이 하나 왔는데 이거 세윤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아 뮤직비디오. 자 노래 잘하는 래퍼님께서 제가 사는 안산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친근하고 좋았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없었나요? 5월은 한문추의 달 화이팅하셨습니다.
1: 화이팅. 네. 아 참고로 이게 여름 노래인데
0: 네.
1: 올해 사실 최악의 황사였던 날에
0: 아,
1: 갑자기
0: 그렇죠.
1: 기온이 떨어진 날에
0: 그 저녁에 또 비가 왔는데
1: 네, 비가 오고
0: 그 전에 찍어야 된다.
1: 예.
0: 그런데 가장 그래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이제 네. 뭐 이렇게 그 여행을 둘만 가기로 하고
1: 네.
0: 어, 해외 여행을 그 전단지 같은 걸 찢는 그런 씬이 있었어요. 한혜 씨가 이거 찢어가지고 쫙 뿌리면 둘이 여행을 간다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꺾이는 거잖아요. 찢으면 찢었는데 종이가 세 장인가 준비돼 있었어요. 연기를 너무 못해. 연기를
2: 아,
0: 종이를
2: 진짜?
0: 안 찍고 리허설 하듯이 하면 되는데 종이를 다 찢으면서 연기를 못하는 거야.
2: 아 진짜요?
0: 예, 그래서 감독님의 그 착하던 감독님의 네. 그 썩은 표정을 잊을 수가
1: 아,
0: 없어요.
1: 맞아요.
0: 예,
1: 전반적으로 재밌다. 분위기가 다 좋았는데
2: 네.
1: 그 연기할 때 정색을 하시더라고. 예,
0: 그날 한혜 씨의 연기 인생은 은퇴를 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은 우리 감독님께 사과드리고
0: 네.
1: 증명하고 싶은 느낌이 있고
0: 어.
1: 우리 추 씨는 사실 스케줄 때문에 등신대로 네. 출연을 했는데
2: 그러니까요.
1: 네, 뮤비 보고 좀 네. 어땠어요?
2: 저는 그때 이제 문경에서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어서
1: 네네.
2: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뮤직비디오 확인해야겠다 하면서 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여권도 가지고 있고
1: 어. 그치, 그치.
2: 뭐 그리고 그 도로가 쭉 뻗은 데가 있는데 그게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범퍼카
0: 예.
2: 이런 것도 제가 웃겨서 저장해놨어요. 어. 나중에 그 별스타그램에 올리려고.
1: 아 진짜로
2: 네.
0: 범퍼카 다 태워서 저희가
2: 그러니까요
0: 예.
2: 그 팬분들도 엄청 웃게 했어요.
0: 그 하루 종일 들고 다녔거든요.
2: 네.
0: 근데 찍다 보니 현타가 오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0: 잠깐 내가 뭐 하는 건가
2: 엄마들이 어. 웃기다고 막
1: 저희 둘 다 너무 너무 덕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0: 바이킹도 태우고 막 어.
1: 음식도 보내주고
0: 네.
1: 너튜브 또 뮤직비디오 차트 5위를 기록한
2: 어!
1: 한혜 문세윤 추 비행기 뮤직비디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0: 어, 예, 그래요. 예.
1: 저희가 시간 관계상
0: 아유.
1: 바로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 라디오에서 최초로 선보이는데 제가 DJ거나
0: 네.
1: 특별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0: 어, 이벤트 뭐죠?
2: 뭐죠?
1: 이름하야 비행기 감상평 101장
2: 어?
1: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두 분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자, 곧 이어질 한문추의 비행기 라이브를 듣고요. 재치 센스 유머 해학 정성 진심이 담긴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한키라에서 산들바람 같은 연주 꽤나 매력적인 라이브 이렇게 평이한 감상평으로 논란이 된 DJ 한혜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감상평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저는 평이하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매력적인 감상평 주시고
0: 아, 읽으면서 좀 지루했어요.
1: 출시
2: 장원으로 선정된 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0: 2등인 차상은 항정살 삼겹살로 만든 한돈 케이크.
1: 우와!
0: 3등인 차하는 한강 유람선 탑승권을 드리고요.
2: 탑승권.
0: 그리고 이제 그 외 추첨을 통해 20분께 참가상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 야, 한돈 케이크 대박이다. 한돈 케이크.
4: 이번 키스라디오 지금 한키라 네. 선물 굉장히 지금 셉니다.
3: 세네, 빵빵하네.
4: 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이제 두 분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3: 라이브에서 충격이 있죠. 한혜 씨가 그때 가서 다 틀려가지고.
4: 빨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큐박스 가가지고 마스터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3: 큐박스요?
4: 아니 제가 만회를 해야 됩니다. 그때 라이브 때 가사를 까먹는 바람에 웃다가 끝났어요. 웃다가 끝나서 한번 빠르게 라이브를 한번 해볼 테고 여러분들 좀 키셨나요? 헤드폰?
0: 네.
4: 네. 여러분 준비되시면 제가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준비 됐어요.
3: 네. 네. 목을 좀 풀고 올걸.
4: 네, 괜찮아요.
0: 근데 너무 잘하세요. 언제 하든 어떻게 하든 너무 너무 즐거워요. 네.

0: Tequila. Yes. Yes. Come on.
1: 이 비행기는
2: 네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광고 와요. Yeah.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뭐야?

0: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4: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5: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0: 알아요. 다들 처음 탈 때 이러지 않았나요? 어떤 데 봐요. 신경 쓰지 마요. 나 혼자 이런 게 나 좋아요.
1: 이 나 좋아요가 할 때마다 이게 베리에이션을 줘가지고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1: 그래가지고 아, 다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어떤 걸 더 귀여운 걸 고르지 이렇게 고민했던.
2: 그래요.
1: 자, 너무 좋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나도 좀 들려주지. 지각 선택했구나 지가.
1: 형님.
2: 나도 좀 들려주지.
1: 바쁘다고 일찍 가셨잖아요.
2: 아, 제 아예도 80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른 거죠.
1: 아, 예. 아니요, 제일 첫 번째 거 썼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예, 제일 건조한 거. 제일 건조한 거.
0: 몸이 건조.
1: 네, 계속해서 질문 미션 제보와 함께 한문추 비행기 라이브 감상편 보내주시고요. 네. 백화점 상품권, 세윤 씨가 탐내는 한동 케이크, 한강 유람선 탑승권 등등 푸짐한 선물 전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어디죠, 세윤 씨?
2: 좋습니다. 문자번호 #8910번이고요. 장문은 100원, 단문 50원. 어플이지요.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이어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광한 주인공 추 씨와 그랜드 리스닝 파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추 씨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저희끼리 그 워터밤 무대에 선다면 이프 이프. 문세윤 씨는 상의, 저는 하이탈이 하겠다라는 네. 수요 없는 공약을 좀 걸었는데
1: 이것 때문에 더 섭외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진짜 핫한데.
1: 워터밤 혹시 추 가본
0: 혹시 추 워터밤 가본 적 있지?
2: 네, 두 번 정도 해봤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워터밤.
0: 경력자로서 추 씨, 저희의 이런 공약 좀 도움이 될까요?
2: 이거 너무 도움이 되고요. 일단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할 거면 진짜 확실하게 해야
0: 그러니까,
2: 되고요.
0: 확실하게 해야 돼. 네. 우리 추 씨는 나쁜 말 절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2: 아닙니다. 네.
0: 도움이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2: 예. 네, 진짜.
0: 이런 공약 관련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네. 우리 추 때문님.
1: 아, 추 때문.
0: 네. 네. 추 씨가 한번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추 때문. 비행기 너무 잘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 공약 같은 거 있을까요? 추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이런 거요.
0: 추에게 세윤 씨 혹시 뭐 뭘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추 씨에게?
1: 네, 뭐 다 해줘야죠. 뭐

0: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원하던 거.
1: 저는
2: 네. 한 몸이 현찰도 가능합니다.
1: 다음 리메이크 곡.
0: 다음 리메이크 어. 곡.
1: 네, 아니면 다음 곡에 참여 또.
0: 다음 곡에 참여.
2: 아, 다음 곡. 아, 진짜로? 아유. 우리가 좋은 거잖아.
0: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착하게 건데. 얘기해주네.
1: 아니, 아니, 어. 재밌죠. 네. 그러게 하면.
0: 우리 차트 좀 올라가면 추, 다 새 네. 걸로 좀 바꿔줍시다. 핸드폰도 바꿔주고.
2: 그래, 진짜요? 뭐. 그래요, 다 어, 바꿔줄게.
0: 다 바꿔주자. 어, 어. 진짜.
2: 싹다 그냥.
1: 어. 아, 미니 쿠퍼가 좀 더럽긴 한데, 지금.
2: 아, 그래?
1: 죄송합니다. 너, 농담.
2: 그거를 야 우리 새벽에 싹 까주자.
0: 어, 그러니까. 아, 세차가 필요하구나.
1: 아니, 농담이에요. 어,
0: 일주일 한 번씩 갈게. 손세차, 손세차.
2: 요즘에 저 백가씨가 청소하는 같이 가서 어, 그러니까. 같이 좀 청소해 주면 될 것 같고. 아니,
0: 우리가 너무... 진짜 야무지게 잘 닦아.
1: 아, 제가 다 닦아요. 저는 어, 손세차 하는 어, 건 좋아해가지고.
2: 네. 오케이, 오케이.
0: 우리 진짜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우리 추에게 네. 큰 선물 하나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아니, 하는 걸로.
2: 아니, 미니 그게 문제예요? 네. 상위권이면?
0: 진짜.
1: 어, 진짜 그러면은 소고기 먹자요.
0: 아, 소고기 먹고 만약에 진짜 1등 간다.
2: 네. 아, 그냥 아파트 하나 사줘.
0: 서양수박 1등 가면 우리 진짜 미니 갈 수 있잖아.
2: 어, 서양수박이요?
1: 서양수박?
0: 아, 이제 서양수박? 멜땡차트, 멜땡차트. 아, 어. 서양수박? 1등 가면 진짜 살 수 있잖아.
2: 아, 그럼요.
0: 네. 갑니다. 1등 가면은 추 바꿔줍니다, 저희가.
1: 헐?
0: 어?
2: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이.
0: 1등 쉽지 않거든.
2: 네, 저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1: 찍혀.
2: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0: 어, 장은숙님께서 문세윤님 상탈 봤어요. 얼마 전 어? 네? 1박 2일에서. 그래서 안 아, 봐도 될 것 같아요.
2: 아, 제가 그때 아, 좀 중요 부위를 많이 가렸는데 그 편집하는 PD 분들이 네. 중요 부위를 제가 손으로 가리고 뛰었어요. 근데 중요 부위가 아닌데도 모자이크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0: 다 제작진들의 판단이
2: 너,
0: 있었겠죠.
2: 너무 놀랬습니다.
1: 네. 나도
2: 그냥 옆구리 어. 이런 데를 모자이크 놨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다
2: 그래서 절대 벗으면 안 되는데 뭐 워터밤이라면 아, 가능합니다.
0: 가능하죠. 예, 예. 저희가 한번

0: 윙스 오빠도 그렇고 현장에서 네.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성준 오빠보다 성준 선배님보다 되게 후배고 배우로서 아직 뭔가 연기라는데 좀 낯섦이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근데 그 촬영을 하는 내내 엄청 그런 잘 알려주셨어요. 그냥 선생님처럼. 근데 이게 진짜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감사하게 그래서 다 감독님들도 오 방금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저도 막 모니터링 하는데 뭔가 한 번 한 번 촬영할 때마다 배워가는 느낌이라서

0: 찍어서 근데 계속 끝끝이 시선도 맞춰주시고 그 컷 끝날 때마다도 계속 이번엔 이런 식으로 좋았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고.
1: 그 윙스 씨는 어땠어요?
0: 진짜 우리 네. 윙스 오빠는
2: 윙스 온 줄 알았어. 지금 남승민님께서 문세현님 문스윙스 보여달라 그랬는데.
1: 오케이 주 반가워요. 주 일로 와봐요. 왜 나한테 왔어요? 왜 나한테 왔어요?
0: 진짜
3: 뭐라고 했잖아요.
1: 왜 나한테 왔어요? 이리 와봐요. 왜 나한테 왔어요?
0: 아니 우리 스윙스 오빠
1: 어때요? 진짜 연기할 때 연기 너무 진심이잖아.
0: 연기 진짜, 예. 진짜 리딩 때부터 정말 진심이시고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 얘기만 하세요.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촬영장으로 걸어가는 부분이 길이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오빠는 연기하는 게 어떠냐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뭐 오늘은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쭤봤는데 주 나는 연기 진짜 좋아.
1: 주 나는 진짜, 연기 진짜 좋아. 네,
0: 진심으로 하고 싶어.
1: 진심으로 하고 싶어.
0: 너무 재밌고
1: 너무 재밌고
0: 무대만의 느낄 수 있는 그 느낌, 다른 느낌이 더 좋아.
1: 다른 느낌이 더 좋아.
0: 그런 식으로 하셨고
1: 오케이.
0: 또 진짜 제 추아트도 분장차에서 하셨대요.
2: 진짜? 추아트를 네. 스윙스가?
0: 네. 그래서 저 너무 세상에. 감동이고 또 이번에 되게 색다른 모습으로 나오실 건데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연기도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1: 진짜 기대됩니다.
2: 여러 얘기를 들었지만 스윙스 형님의 추아트 좀 충격적이네요.
0: 저는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2: 아 정말요?
1: 네, 보고 싶다.
2: 광한 진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합니다.
0: 많이 해주세요.
1: 네.
2: 네, 장규 형님께서 아니 오늘 게스트

0: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은 나라 수도 맞히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갑자기 수도 맞히기 퀴즈를 해? 로봇.
0: 이 미션에 성공하면 아까 라이브로 들었던 한문초의 비행기를 네. 음원 버전으로 한 번 더 틀어드리고요. 실패하면 한혜 씨와 문세윤 씨는 슈렉과 키스하는 릴스를 찍어야 합니다. 슈 씨는 소중하니까 지켜주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2: 뭐야?
0: 프랑스의 수도는?
1: 프랑스의 수도? 파리.
2: 어, 파리지.
1: 파리죠.
0: 네, 파리입니다.
1: 뭐야?
0: 이건 몸풀기 문제였고요. 이제 진짜 문제 나갑니다.
1: 진짜?
3: 네, 진짜.
0: 동유럽의 숨은 보석. 루마니아의 수도는?
1: 루마니아?
2: 뭐해 검색해.
1: 루마니아? 우리 셋이서 상의해도 되는 거예요?
2: 루마니아.
1: 루마니아 세 글자.
2: 루마니아 수도?
1: 루마니아는 잘 아는데.
2: 루마니아 알지.
1: 세 글자.
2: 세 글자?
1: 어릴 때 좀 수도 이런 거 안 해오셨나?
2: 네, 안 해왔습니다.
1: 세 글자가 아니고 세 번까지
2: 기회가 있다고. 루마니아 좀 인지도가 있나? 왜냐면 저기 우리 부르마블 거기 없으면은.
1: 부르마블에 없어. 좀 익숙한

0: 요람선 탑승권을 보내드립니다.
1: 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건 명문이다 싶은 감상평 체크해서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시부터 앞에 2844님 요거 문자 네. 한번 읽어주시죠.
2: 지금 런닝 중인데요. 한문추 비행기 듣다가 런닝 멈추고 집에 여권 찾으러 왔습니다. 당장 비행기 타고 떠나고 싶을 정도로 신나요.
1: 런닝 멈추고 여권 찾으러 갔다.
2: 야. 아,
1: 이거 진실일까요?
0: 거짓말이죠. 100%입니다.

0: 아이스크림 얹었는데 아 그래요 고기에 저기 알코올이 들어갔단 말이죠. 어 그래도 아이스크림 얹었으니까 예
1: 이게 약간 제가 샴페인 좋아하는 거 알고 또 저희 먹을 거 좋아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섞으신 것 같아.
2: 어 그러네요. 약간 심을 건드렸네요.
1: 어, 심을 건드렸어. 네.
0: 좋아요.
1: 어, 나쁘진 않은 감상평이었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한가람님 거 주시고 한번 주시죠.
2: 가볍게 이륙했는데 감성은 비즈니스석급, 비즈니스석급. 비행기 듣다 보니 현실로 착륙하기 싫어지네.
1: 야,
0: 아 너무 좋다. 현실로 착륙하기. 아, 아 이거 좀 표현 좋은데요.
1: 현착실, 현착실.
0: 현착실.
2: 낭만으로 이륙해서 현실로 착륙.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꿈꾸는 듯한 기분을 깨기 싫다.
0: 어 마지막 한 줄에 임팩트가 있네. 현실로 착륙하기 싫어진다.
1: 그러니까 한가람님 명문입니다. 명문.
2: 평소에 책을 좀 안 읽으시나 봐.
0: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시네.
1: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고사리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고사리님. 입니다. 현직 스튜어디스입니다.
2: 우와.
0: 비행기 매일 타는데 주제곡으로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2: 간단 명료하네요.
1: 어, 이거는 간단하네요. 약간 감사한 인사.
0: 네, 아주 간단했어요.
1: 왜 스튜어디스는 남자 목소리로 하신 거죠?
0: 뭐 스튜어디스 남자 뭐 있을 수 있죠.
1: 스튜어드라고.
2: 있죠.
1: 스튜어드라고.
0: 있죠.
1: 있죠.
0: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자 목소리로 해드려요?

0: 하니까 가볍게 이륙했는데 감성은 비즈니스 석급. 그래서 오. 살짝 1차 감동. 그리고 듣다 보니 현실로 착륙하기 싫어지면서 약간의 페이소스.
1: 진짜.
0: 약간의 감동.
1: 네, 감동.
0: 감동 코드까지.
2: 약간 랩을 듣는 듯한.
0: 그러니까.
2: 잘 썼네요.
1: 이게 라임도.
0: 사실 뭐 101장에서는 이분이 받아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2: 그렇습니다.
0: 세 분 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외에도 추첨을 통해

0: 있어요?
1: 엔딩 요정 우리 출시 한번 보고 갈까요?
0: 네.
2: 비행기 엔딩.
0: 주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 네. 저희도 그럼 줄 세 대세요. 네.
0: 주만 봅시다. 메인.
1: 우리 옆에서 거듭시다.
0: 네네.
1: 하나 둘 셋.
0: 잘하네.
2: 아, 못했습니다.
1: 네, 참 이렇게 건조한 엔딩 요정 표정까지 한번 해봤고.
0: 네. 네네네.
1: 아, 오늘 또 비행기 라이브 및 방송 영상은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참고 부탁드리면서 세 분, 아, 두 분 오늘 네. 좀 어떠셨는지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너무 행복했고요. 네. 한 키라를 또 나오겠습니다. 네.
1: 아, 왜죠?
0: 아, 동시 섭외가 들어와도.
2: 걱정을 많이 하신다. 네. 진짜 착하시다.
1: 세윤 형 진짜 네. 너무 이렇게 서운할까봐 네. 그랬나 봐.
0: 그러니까요.
1: 아, 괜찮아요. 네, 네, 네, 네. 씨.
0: 어디 뭐 이렇게 진실의 방 이런데 끌려가는 거 아니죠?
1: 아니에요.
0: 예, 예, 고맙습니다.
1: 집에 가서 조금 울면 되죠.
2: 저기 조금 네. 그 뭐 그 기다란 장대가 하나 있긴 하던데. 그
0: 추러스야 추러스. 먹으면서 가야지. 오케이.
2: 해초림자.
1: 알겠습니다. 세윤 씨가 그때 네. 와주시고 벌써 10개월이나 지났어요.
0: 그러니까요. 잘 버티네요. 네,
1: 아니 또 와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힘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0: 아유, 하네.
1: 저희가 50대까지는 에어컨 좀 잘 고쳐놓을게요.
0: 그렇습니다. 네. 아, 겨울에 네. 차가울 때 뵙겠습니다. 네. 겨울에 추울 때. 여름 때. 여름 못 움직여요. 미안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슈 씨도 마지막 끝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이제 한문추로 또 오빠들과 비행기라는 좋은 곡을 리메이크하고 또 네. 이제 한키라까지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 비행기 녹음부터 녹음 전에 그냥 아 이게 어떻게 활동을 할까에 상상하는 부분부터 다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소독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위기 좀 그대로 쭉 리메이크 곡 한번 들어볼 텐데요. 나윤권, 디오의 나였으면에 이어서 김영중의 그랬나 봐를 엠플라잉 유혜승 씨 목소리로

0: 2238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의 맛 사연에서 마치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예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해주셨는데 그 예쁜 도서관 생기는 것 자체가 또 동화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정말 저도 이제는 뭔가 좀 동네에 이런 예쁜 도서관이 생기면 가보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적독가이기 때문에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독서 계획 수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데 없습니다. 제가 그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분기에 하나씩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제가 잠봉배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뭔가 좀 책하면은 괜히 샌드위치 생각이 나요. 그죠?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좀 든든하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잠봉배를 추천해 드렸고요. 간장게장님. 도서관 개관하면 저도 꼭 가보는데요. 새 도서관 도장 깨기 하는 기분 너무 좋아요. 대출한 책이랑 잠봉베르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모 하셨고요. 아마 저랑 비슷하시게 뭔가 좀 책을 떠올리면은 이런 빵류가 좀 생각나시는 분 같습니다. 아무튼 또 여유로워 보이는 시간인 것 같은데 책 좋아하시는 책 읽으시면서 아주 그냥 즐거운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막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10일 화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지유님께서 오 서양수바 검색어에 비행기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야 우리 한키라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단합이 잘 된단 말입니까? 검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각자 안방에서 한 번씩 오늘 더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자이로 드랍드 하트, 제 에너지를 쏙 빼앗아간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이죠. 추의 엑소 마이 사이버 러브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33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얼음 밀도가 낮다며 아이스크림 튀김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혜성 같은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모를 땐 예쁘고 좋은 것만 보이다가 속속들이 알고 나면 점만 못하게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때론 굳이 파헤치지 않고 그저 덮어주는 게 세상을 사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회담은 선우정화와 캡틴 플래닛의 그렇게 우리는 들려드립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기에 나보다 더 날 사랑해주는 타인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에 관한 노래죠.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망스의 고백, 캡틴 플래닛과 선우정화가 함께한 그렇게 우리는,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0: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제 저의 첫 방송 들으시고 이런 문자를 많이 주셨어요. 어? 입담 좋으시네요. 멘트가 맛있어요. 폴킴 생각보다 웃긴데? 여러분 잔잔한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해서 아 그렇게 저 재미없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활기차고 재밌는 DJ예요. KBS에서 저의 심심한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털어내는 그 두

힘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케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폴키님, 첫인상이 과묵해 보였는데 은근 수다쟁이여서 반전 매력이 뿜뿜해 보여요. 정현민님, 저 생각보다 말이 많습니다. 그 초창기에 했던 콘서트를 보면은 막 2시간 예정의 공연이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막 3시간 막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닌데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하신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서 나름 한동안 좀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뿜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97님께서 활기차고 발랄한 DJ 폴킴님 안녕하세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맛난 점심 폴디 목소리 들으며 충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오늘 구내식당 메뉴는 뭔가요? 저도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싶어요. 최현숙님이 어제 첫방 느낌 어땠나요? 집에 가서 기절? 이거 완전 저의 BGM인데 사실은 저는 정말 제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소파에 누워있었어요. 집에서 괜찮아?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 괜찮습니다. 어제 진짜 숙면하고 왔습니다. 살아있네 님께서 와 달콤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네, 고막 남친 인정 하셨습니다. 살아있네. 안연신님, 오늘은 어제보다 좀 편안함이 보이시는데 좀 어떠세요? 아직도 떨리고 긴장되세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긴장을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두뇌로 말을 하지 않고 제 입술에 두뇌가 따로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입술이 막 움직여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하거나 놓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0: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인중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좀 중안부가 짧은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술을 좀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입술 모으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봐요. 우리 동안 가보자고요. 오후의 시작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가득가득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아낌없이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 타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쇼리실라

가요광장이라고 좀 해볼까? 아무튼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영님, 어제 KBS 구내식당 안 드셨어요? 오늘은 꼭 드셔보세요. 아니면 일찍 오셔서 드시기. 저는 구내식당에서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네, 이게 제가 맘대로 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도 되는 건가요? 어, 가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구내식당 얼마 정도 하나요? 5,000원. 괜찮은데요? 밖에서 5,000원으로 밥 먹을 곳 없어요, 요즘에. 편의점 가도 뭐 라면에 뭐 삼각김밥에다가 막 닭가슴살 빠 이렇게 하나 하면 한 8,000원 그냥 넘거든요. 괜찮네. 영진이 님께서 오늘 구내식당 메뉴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와 함박스테이크 나와서 먹고 있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니 무슨 양식 뭐 레스토랑 가신 거 아니에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랑 함박스테이크가 같이 나온다고요? 보통 우리가 식당 가도 까르보나라 시키고 뭐 스테이크 따로 시키잖아요. 이 집 맛집이네. 도삼님이 안에 티셔츠는 맹구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저 사실은 제가 이런 그 좀 주책 맞지만 캐릭터들을 진짜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만화도 좋아하는데 제가 또 짱구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맹구 요즘에 굉장히 빠져있어요. 저의 최애 요즘 짱구와 미안해 맹구입니다. 이 콧물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저랑 비슷한 연배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풀 냄새를 느끼기 시작한 게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궁금합니다. 네, 제 친구인 것 같기도 좀 해요.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오늘은 여럿이서 가을광장 듣고 계신 분들 우대에서 드릴게요. 배고파요. 팀원들이랑 듣고 있어요. 라떼 5잔 주문합니다. 엄마랑 듣고 있는데 엄마랑 같이 마실 커피 2잔 가능할까요? 아이 데리러 가요. 아이 엄마들과 나눠 마실 커피 3잔 주문이요. 가족, 친구, 회사 동료와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커피가 필요한 이유 함께 닉네임을 달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닉네임 부르면서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번에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릴러 말즈의 시간아 멈춰.

이런 기억은 가급적이면 저의 서랍에서 꺼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그 춤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춤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춤추는 프로그램들도 좋아하고 댄서분들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네, 다시 태어나면 댄서가 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댄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이 저의 꿈을 따라가 주는 것은 꼭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생애가 있다면 그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002번님, 어제부터 궁금했어요. 폴킴님 닉

매일 이 시간 풀기보다는 찍기 좋은 퀴즈들을 하나씩 내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추리 능력을 테스트해 볼게요. 제가 오늘의 정답을 추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서를 드릴 겁니다. 듣다가 이거다 싶으면 바로 문자 주세요. 정답 또는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로 너무 좋죠. 치킨 상품권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서는요. 이겁니다. 발차기. 근데 이건 좀 아직 어렵다.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서 갑니다. 고속도로 로망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정답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쵸?

0: 가요광장
1: 이런 거 좀 괜찮죠. 민서가 사랑해. 자, 노래 듣고 여러분의 사연 계속 소개할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PH1, 치원씨의 널디 러브 피처링 백예린.

0: 와주세요. 저를 보실 수도 있고요. 저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폴킴 많이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982님께서 김민석 진짜 똑같아요. 대사까지 너무 민석스러워요.
1: 고기 먹고 갈래요?
0: 그러면 민석님 톤으로 커피 한 잔,
1: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나에게만!
0: 민석이가 저번에 제가 이걸 했는데 저는 민석이가 좀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를 너무 어이없는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민석이 앞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민석이가 저보다 많이 크거든요. 체격이. 네, 혼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님께서 펄킨 목소리 너무 훈훈하셨습니다. 이번 라디오를 준비를 하면서 목소리를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어떻게 하면 빨리 목을 풀 수 있는지 발성 선생님이랑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목 푸는 것들 조금씩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1845님께서 지금 운동하면서 형님 라디오 듣고 있는데 형님 너무 애기애기 하셔서 운동하시는지 궁금해요. 관리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생존에 의한 그리고 이 일의 어떤 연장선으로서 하곤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끝나면 운동이 잡혀 있거든요.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고 식단도 하기 싫고 단백질도 너무 지겹지만 그래도 저의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저의 꿈은 순 많고 백발의 피부가 탱탱하고 근육질인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 꿈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하여 근육량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혹독하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8934님께서 비 오는 날엔 역시 폴킴 목소리가 딱이죠. 오늘은 온전히 가강에 집중하려고 점심시간에 카페에 와 있는데 빗소리도 좋고 폴킴님 목소리도 좋고 흘러나오는 노래까지 좋아서 모든 게 완벽한 오후 같아요. 비가 내리다 말다.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창밖으로 보이는 날씨는 굉장히 좋거든요. 밖에 날씨 어때요? 괜찮아요? 밖에 계신 분들이 날씨 좋다고. 비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여의도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온 얘기로는 목포, 제주, 여수 쪽에 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어딘가에 계시는 분일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2925님께서 점심시간 30분 남았는데 폴 빨리 만나고 싶네요. 그나저나 아직 점심 메뉴는 못 정했어요. 기름지지 않은 걸로 먹어야 하는데 추천 메뉴 있어요? 기름지지 않은 점심 메뉴를 밖에서 찾기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래도 기름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생선구이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기름져도 조금 더 소화에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오리고기, 오리기름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기름이 많기는 합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아,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이드.

하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요광장의 새로운 뉴페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란의 권영배님이라고, 뭐 두 분 결혼하신 거나 다름 없으니까요. 그냥 신랑 남편 이름 따라가야죠 뭐. 김주연님께서 비 왜 한 소절만 불러줘요. 왕국 듣고 싶다. 생방하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온다. 그럴 때 급 라이브 왕국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습니다. 왕국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시키시지 않을까요? 제작진분들이. 그때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8086님께서 와 정열님 꽃 들고 오신 거예요. 이 낭만적인 사람 영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나의 롤모델 형들 보고 싶었습니다. 재치있는

0: 했는데 두 분도 혹시 저 만나고 싶었나요?
1: 네. 네.
0: 벌써 아 시작부터
2: 이러시면 네. 어떡합니까?
1: 네. 아니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도 오.
0: 알겠습니다.
3: 뭐. 거기서 뭐라고 해?
0: 소란 10cm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4: 너를 만나
3: 음이 안 맞네.

0: 시작부터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우리 선배님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이야. 야, 다 봤어?
1: 야.
2: 두 줄 대사인데 한 줄 애드립 두 줄 소화. 아.
3: 이게 DJ지.
1: 야, 황금비율.
3: 황금비율. 2대1로 바로 들어가.
1: 알고 하는 건가 이거?
0: 야. 무슨 얘긴지도 모르겠어요.
2: 야. 벌써 혼란스럽습니다. 애드립. 오, 닮고 싶고 딸.
1: 오.
3: 딱. 아.
1: 이야. 호흡이.
0: 저 진짜 어제 악몽 꿨어요.
1: 왜요?
0: 아, 꿈자리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막 꿈에서 막 누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막 이런 것들 진짜.
1: 첫밤 전에 아니면 하고 나서?
0: 아니요, 어제 당신들 오시기 전에.
1: 아, 우리 오기 전에. 어, 약간 센 단어 딱
2: 여기서
1: 어, 살짝 배치해가지고.
2: 매콤하게.
1: 야,
2: 후추 빡 이렇게.
1: 야, 아~ 3년 차에서 쓰는 건데.
2: 그러니까. 야,
0: 그 이제 이 라디오 정해지기 전부터 이제 네. 두 분 오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 네. 마음속으로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쯤 오시면 참 좋겠다. 어, 내가 좀 네, 익숙해지고 나서.
2: 아. 저희 밖에서 들으면서 계속 감탄. 너무 야, 잘해. 어쩜 이렇게 경력자처럼.
0: 이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리액션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1: 어, 진짜 진심이에요.
0: 아, 진짜요? 네. 정확하게 어떤 점이 좀 잘하는 것 같은지. 아,
1: 안경좌 멤버들 왔다고 안경 쓰고 온 점?
0: 아, 맞아. 저 안경 썼습니다.
1: 네.
0: 네. 좀 예쁘게 꾸미고 왔고.
2: 그리고 뭔가, 아니요. 제 생각에는 네. DJ로서의 그 꾹까지도 되게 계산한 것 같아.
1: 어? 약간 덜 꾸한 것 같은
2: 약간 느낌. 덜 꾸한 약간 살짝 그 나 데일리아라는 느낌을
1: 어, 그렇지.
2: 이렇게 쓰여주는 어. 내가 매일 꾸미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을
1: 그러니까 저도 약간 보라인데 좀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0: 아니 너무 꾸미고 오면 그러니까. 뭐 아,
1: 마인드셋
0: 뭐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진짜?
0: 근데 그 나름 요즘에 이제 이 라디오

0: 10 권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1: 권태형 씨 너무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배우고 갑니다. 진짜. 목정아님 폴디 정신줄 꽉 잡아요. 화팅. 저 지금 벌써부터 목소리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0: 에이.

0: 아니 오해할까봐. 정확히 말하면 고영배 씨는 1도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어라고.
1: 아, 맞아 이렇게 네. 얘기하셨죠. 아 정말.
2: 그, 저도 살면서 네. 얼마나 많은 꽃을 줘받고 받아받고 주는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멘트는 처음 봤어요.
1: 저
2: 이건 나 혼자 산 거야.
0: 축하해도 안 했어.
2: 축하해도 안 했어.
1: 아 저도 인간적으로 보통 뭐 이런 상황 있으면 우리 같이 했어라고 할 법도 하거든요.
0: 절대 안 되지.
2: 와. 눈을 열면서 말하더라고. 와 이거 나 혼자 한 거야. 영배는 개입 안 했어.
1: 아 무서운 관계이신 것 같아요.
0: 지금도 해외에서 오고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 시계는 돼야 되거든요.
2: 아니에요. 저는 놀랍게도 네. 저는 금방 다시 나올 거거든요 여기.
1: 아 네.
0: 어, 그래요?
2: 그때 맞춰서
0: 갑자기 스포를.
2: 근데 아니 저번에 내 다짐이야 내 다짐.
0: 아 이거, 다짐이.
1: 이건 근데 우리 제작진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의 생각이신 거예요?
0: 아 다짐이래요 다짐.
2: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불김 씨 네. 제작진 분들을 네. 되게 오래 봤어요.
1: 오.
2: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올려면 나올 수 있어요. 그 날짜.

0: 오며 가며 서로서로는 자주 가끔 봐도 셋이 이렇게 딱 만나서 뭘 한 건 그날 이후 처음이네요.
1: 그쵸.
2: 그럼 진짜 옛날인데?
0: 꽤 옛날이야.
1: 3년? 그죠. 제가 지금 시즌1이 끝나고 또 이제 2 준비하고 있긴 한데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식은땀을 진짜 많이 흘렸어요.
2: 진짜? 왜죠?
1: 왜냐면 저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 두 분이 너무 입담이 좋으시니까 제가 거의 말을 안 하고 두 분이서만 말을 하셨거든요.
2: 아, 에이, 아니죠.
1: 아닌가요?
2: 고영배 씨만 혼자 계속 얘기를 했죠. 저는 생각보다 꽤 가만히 있었을

0: 있는데 네. 작업실 있으면 거의 90% 이상
1: 그렇죠.
0: 아, 나가서 먹지 않는 날 다 주문해서 먹죠.
2: 그러면은 형 이 신곡 나오고 나서 네. 또 뭐 또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뭔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비밀이신가?
0: 제가 그 일단은 공연도 그렇고 노래도 네. 그렇고 올해만큼은 네. 멈추지 말자라는 계획을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 사과 하나를 그려라는 노래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 맞아.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신다 생각했어요.
0: 계속. 올해는 진짜
2: 쉬지 않고
0: 소처럼 일해서 소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냥 음매입니다 저는.
2: 어디 뭐 청약이라도 당첨되신 거예요?
0: 아니 왜냐하면 또 아무래도 멤버의 변동이 있었고 네. 또 스스로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 또 상황인데 또 팬분들이 또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런 네. 다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정현 씨도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네. 바쁜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고
1: 네. 그런 상황이 진짜 열심히 해요.
2: 빨리 나온 김에 좀 혼자서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0: 되게 많은 부분이 네. 다르기도 하고 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제 느낌보다는 이 팀으로서 15년이 넘게 했으니까 팬분들이 바라보시던 길다.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허전하지 않게 만들어드리려고 신경 많이 쓰고 있죠.
2: 또 기대가 되고 지금 또 공연을 또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 고슴도 치콘 이게 무슨 내용이죠?
0: 요게 이제 고영배의 슴슴한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 해서 고슴도치예요. 그래서
2: 어떻게 도파민과 슴슴하다는 단어가 같이 나오죠?
0: 그러니까 슴슴하니까 도파민 중독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거지.
2: 아 치료해라.
0: 공연이 슴슴하게 간다 이 말이에요.
2: 아 치료해라. 네. 제가 사실 소란 콘서트 여러 번 갔거든요. 형이 아, 초대도 해주셨고. 그쵸. 근데 제가 기억하는 소란의 콘서트들은 도파민이 정말 쉬지 않고 터지는
0: 맞아요.
2: 막 춤과 막 조명과 장치와 뭐가 되게 많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슴슴할 수 있죠?
0: 그러다 보니 제가 그리고 저희 팬분들이 다 도파민 중독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현대인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2: 저도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좀 치료를 하고 싶고

0: 때 네. 가요광장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여름에 야. 퍼펙트 데이가 개최되니까 못 오신 분들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 티켓팅 놓치신 분들은 계속 키보드 앞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는데 먼저 소라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2: 아니요.
1: 소라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곡 좀 준비해 주셨죠?
3: 저희가 만우절 때 10cm랑 소라님이 노래를 바꿔 불렀어요.
1: 아 맞아요. 저는 그거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3: 정말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소란이 네. 10cm의 명곡인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를 한번 재해석을 해봤거든요. 그 노래 한번 둘이 같이 나왔으니까.
1: 근데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요?
2: 글쎄요. 그냥 항상
1: 이유가 딱히 없네.
2: 왜냐면 만우절 때마다 그 소란이랑 10cm가 꼭 뭘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압박감 같은 게
1: 맞아요.
2: 있어요.
1: 맞아, 그래서 안 하면 아쉽죠.
2: 점점 일이 커지다가 네. 뭐 작년쯤에는 라이브 클립 정도로 했다가 이번에 아예 그게 발매까지 이어진.
1: 팬들
2: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0: 정렬 씨가 3월 말쯤에 한번 절교를 잠깐 하면 어떠냐고.
2: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0: 그래서 식목일에 화해하자고. 네.
1: 혹시 절교 하실 거면 그것까지 또 컨텐츠화 해주시면.
2: 아,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 때문인 거죠. 딱히 불만은 없어서.
1: 좋습니다. 자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들 라이브 어디서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궁금한 질문도 다 환영입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 야 잘한다.
1: 자 그럼 들어볼게요. 소란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0: 설안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대낮에 듣는 오늘 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나쁘지 않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약간 들으면서 근데 도파민 얘기를 하다가 넘어가서 그런지 형 이거를 다섯 개 정도 높여서 부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2: 이게 사실 키를 되게 많이 낮춘 게 네. 저의 승부수였거든요.
0: 아
2: 근데 이게 호불호 포인트더라고요. 풀처럼 말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0: 아 좀
2: 너무 낮지 진짜? 않아요? 이렇게.
3: 저는 이 버전 완전 극호였는데 네. 오늘 살짝 제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겼어요.
2: 뭐죠?
3: 음원에서 못 느꼈거든요.
0: 네.
3: 전 시커먼 마음이 좀.
0: 왜? 시커먼 마음이요?
3: 네. 왜? 저는 시커먼으로 불렀을 거예요.
0: 아, 아.
2: 그랬어요.
3: 원곡자로서 약간 이 의도를 100% 이해하진 못했구나. 약간.
0: 지금 8620님이.

0: 막공답게 또 해가지고 네. 즐거웠고
1: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엄청 많이 쓴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었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오열 희열 정열님께서 이번
2: 와우
0: 죄송합니다. 괜찮다. 제 이름이 오늘 좀 도마에 많이 오르네요. 네.
1: 이번 투어 와. 컨셉도 무대도 편곡도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도시에서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0: 저는 거의 모든 곳이 도시가 다 기억에 남았죠. 근데 그 네. 지금

0: 노래를 원래 라이브로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네. 뭐였죠?
1: 원래는 저희 신곡 딜리버리를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정열 씨가 이 준비된 어깨를 한다고 하길래 네. 그러면 또 쌍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
0: 그 의리.
1: 가요광장에서 또 이 서로의 첫 라이브를 한 네.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바꿨죠.
0: 이게 앨범 나온 가수 입장에서 본인의 노래를 이런 자리에서 안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1: 아 왜? 그 저기도 오늘 밤은 어디 무서워도 이제 제가 불렀으니까 제 노래인데요 뭐. 요 전신곡이야.
0: 아 네. 그렇게 갈 수. 아,
2: 내 건데 뭐. 아, 리메이크예요 리메이크.
0: 아 그러네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질문들 환영입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형 준비되셨죠?
2: 네.
0: 자 그럼 10cm의 준비된 어깨 들어볼게요.

0: 감사합니다.
1: 어, 좋다. 신이시여. 이게 정말 제가 만든 노래란 말이니까. 신이시여.
2: 10cm의 준비된 어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0: 아, 잘한다. 아,
2: 잘한다. 좋습니다. 에이.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있죠?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런 가사를 쓰신 거예요?
3: 가사 너무 좋죠.
2: 예.
1: 그땐 많이 어렸습니다.
3: 제가 아까 노래하기 전에 네. 멘트를 잘못하고 갔는데요.
2: 네.
3: 경외심을 얘기했는데 사실 네. 이 시대의 소란에게만 얘기한 겁니다. 네. 다시는 아, 이런 노래 못 쓸 거예요.
2: 아, 옛날에 소란. 네. 아, 옛날에 네. 소란.
3: 이 당시의 소란에 대한 경외심을 얘기한 거였어요.
2: 아니 왜 이런 이 시대의 소란 노래 또 쓸 수 있죠.
1: 아 근데 지금은 햇빛 가득한 창가에 안 앉아요. 더 더워서.
3: 그 당시에 고영배 씨는 정말 순수한 음악을 살아가는 음악인이었다면 지금은 아, 약간 슈퍼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아, 큰 사람이어서 아, 못 나오지 않을까요?
1: 사실이라 네. 반박을 못 하겠네.
2: 왜 이렇게 욕망이 커요?
1: 몰라 나도.
3: 아 저는 컵이 되고 싶어가 어. 너무 좋아요.
1: 아,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2: 근데 되게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1: 아니, 이거 저는 사실은 그런 가사들을 저 제 딴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이렇게 불렀다 생각했는데 정열 씨가 네. 불렀을 때
2: 네.
1: 그 맛이 저한테도 착 감기면서 어 이게 되게 좋은 가사구나 새삼 내가 이렇게 잘 썼다니 싶은 느낌이 저도 사실 들어요.
2: 본인이 하면 본인도 잘 모르니까요.
1: 오, 너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3: 아 노래 너무 좋고 노래 아, 너무 사실 잘해. 제가 이 오늘 라이브를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2: 네.
3: 귀찮아서 2절까지만 연습을 했거든요. 3절이 이렇게 높은 건지 까먹고 있다가
1: 아마추어야? 귀찮아서
3: 2절까지 깜짝 놀랐네. 아까 노래 편하게 노래

0: 예, 꾸준히 어깨 운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깨 아. 몇 센치인지 알려주세요.
1: 제발. 그걸 누가 잽니까?
2: 어제도 하고 왔죠. 아, 오늘 준비된 어깨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어제 준비를 했죠.
1: 아, 3절은 네. 연습을 네. 하고 운동을 하고
2: 어깨 운동은 했죠.
0: 형 운동도 네. 해요?
2: 운동하죠.
0: 아 진짜요?
2: 어? 나 예전에 정말 네. 초반에 폴킴님이랑 좀 친해질 때 어, 어.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 폴킴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한 그것도 있어요. 영향도 있어요.
0: 저는 형이 그때 운동을 안 한다 그러셔가지고
3: 되게 옛날이잖아요. 근데.
0: 아 저는 그쪽 추금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전 지금 그 얘기를 새겨들었구나. 네. 이게 전 지금 하고 있는
0: 이게 울그락불그락 되면 안 되겠구나.
2: 그렇죠. 예.
1: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구나.
0: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2: 네. 우리는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럼 자꾸 평행선으로 가네요.
0: 전 따라갈게요. 네.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084님께서 정률 오빠 이 노래 많이 부르고 다녀주세요. 영배 오빠 슈퍼스타 될 수 있게.
1: 그래 좀 불러라.
2: 아, 제가 많이 불러서 슈퍼스타 더 되면은 제가 불렀죠.
0: 나는 여기 너무 매콤해. 이렇게 매콤해도 돼요?
2: 결국 본인이 더 잘해.

0: 이면 꼭 그거를 결혼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1: 5조도 얼마 전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2: 5조 아, 좋다.
3: 괜찮다.
1: 그죠?
2: 넉살.
0: 아, 힙합 힙합으로 아, 좀 약간 하이브리드.
1: 아 그러네.
3: 랩
1: 그러네.
3: 파트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그렇지 그렇지.
0: 하이브리드 하자.
3: 어 괜찮다.
0: 넉살 오존 권정렬 네. 고영배 폴킴.
1: 어 죄송한데 저는 빠질.
3: 아 왜요?
1: 저는 라인업이 좀 마음에 안 들어.
0: 어 나는 확 좋은데.
3: 아 나 나 그래? 감기는데.
0: 약간
3: 아.
0: 약간 예능 위주로 활동을 하는
1: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네.
3: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형이
1: 너무 좋네요,
3: 좀
1: 근데.
3: 앞장서서 이렇게 좀 끌어주시면 네. 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1: 그래서 고만 아니면 뭐... 소년단들을 다 결혼시키면 안 되나요?
0: 어, 그것도 방법이네.
1: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어,
0: 아니면 지금이라도 아이를 속이든지.
3: 걔네들은 네. 아직 군대도 안 간 애들이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3: 아직 멀었어.
1: 그러네.
3: 네.
0: 그럼 우리는 꼬마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리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톡 튀는 상큼한 시작, 기분 좋은 하루를 열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콜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을 달리다 이적 5월 12일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부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층 아파트 사는데 우리 창문에 새가 걸터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름이 황조롱이던데 새 멍하고 있으니 기분 좋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쯤은 새 멍도 좋을 듯이요 하셨습니다. 오, 그럼요. 고층 아파트니까 따로 탐조 여행 가실 필요도 없고 황조롱이가 알아서 서진희 시댁 창문으로 날아 들어오네요. 랜덤으로 선물 세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진희 씨. 사랑하기 좋은 날 화요일 저녁 풍경. 오늘은 날이 아주 맑았는데 여러분 사신 그곳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딱 한 번 열리는

근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아 꼭 참고 혼자 있을 때 상처를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오구오구 많이 아팠죠요. 어디가 그렇게 무릎이요? 어디 쓸렸어요? 오구오구 호해줄게요. 호 전호진 씨 자습하고 집에 가는 버스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이 나옵니다. 대전 513번 버스 기사님 항상 기사님 덕에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호진 씨의 감사 인사는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님 513번 버스 아 진짜 운행 잘해주시고 좋은 방송 틀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호진님처럼 편안하게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고마웠습니다. 기사님 호진님도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TS 사랑하기 좋은 날. 부장님이 주차하다가 제 차를 조금 긁었다고 하시기에 확인해보니 흉터가 심합니다 됐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제 차가 울면서 아프대요. 오수원 씨, 아, 이건 울고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라 일단 정비소에 가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잘못해서 그냥 두면 부식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런 부품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소소한 것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일단 진단서 떼고요. 그리고 진단서를 보여주세요. 아니 부장님이 주차하다 긁으면 부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로 괜찮다고 아니고 아, 너무 걱정돼서 정비소에 가봤는데 진단서가 이렇게 나왔네요 하면서 견적서를 내미세요. 응? 오수원 씨에게 차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3077. 오래전 헤어졌던 여친에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어제 저녁 무렵이었는데 좀 당황스럽더군요. 헤어질 때 너무도 매몰차게 정을 떼고 떠났던 그녀. 잘 지내냐고 묻던데 글쎄요. 괜히 마음이 그러네요. 근데 제 바뀐 전화번호는 어떻게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평생 참외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의 가업을 잇기 위해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덕분에 수박과 참외를 함께 수확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재배 하우스까지 갖추게 됐다. 그렇게 밤낮 없이 하우스에서 살다시피 한 지 어느덧 2년. 어느 날 어깨에 큰 카메라를 맨 단발의 여성이 찾아왔다. 내 또래로 보이던 그녀는 지역신문사 기자로 청년 농부의 일상을 취재하러 왔다고 했다. 그렇게 사흘간의 동행이 시작됐다. 숨이 턱턱 막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그녀는 구운 말 없이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나를 따라다녔다. 둘째 날 점심엔 우리 어머니가 대접한 쌈밥을 어찌나 복스럽게 먹던지,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싹싹하게 상을 닦고 어머니 손을 잡으며 잘 먹었다 인사하는 살가운 모습에 덩달아 나도 정이 듬뿍 들어버렸다. 취재가 끝나고 첫 수박을 추라하던 날 밭에서 가장 크고 좋은 놈을 골라서 그녀에게 건넸다.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연애 못한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 와중에도 설레잖아요. 그러게요. 누가 그랬죠? 반경 2km 안에 있다고 어디 있는겨. 자, 이재곤 씨. 현재 해피 진행형 같이 느껴지네요. 좋은 느낌, 아름다운 사랑 하십시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이현범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1: 김소영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테라피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0: 정재욱 들리나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달에 딱 한 번 열리는 고민 상담소죠. 월간 옥다방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합니다. 맡기고 싶은 고민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들을까요?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쇼리 실라

0: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걱정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된답니다. 뇌가 문제에만 꽂히면 행동신호 자체를 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어떡하지 말고요. 뭘 어떻게 할까? 라고 한번 해볼까요?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합니다. 월간 옥다방.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가수 정재욱 씨 오셨습니다. 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재욱님, 백투더뮤직 방송 잘 봤습니다. 신곡, 뮤지컬, 콘서트, 라디오, TV 활동까지 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뮤지컬 다음 작품도 준비하신댔으니 조만간 또 뵐 수 있는 거죠? 계속 일해라, 정재욱.
1: 아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요새 이게 유행이잖아요. 일해라 누구누구누구.
1: 미친 듯이 하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소처럼 이래라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1: 예. 재밌어요.
0: 정재욱 씨가 제가 보니까 결혼 이후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네. 그죠?
1: 예, 집에 가면 이제 누가 뒤에서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약간
0: 보이지 않는
1: 또벅또벅 앞으로 가야 됩니다.
0: 야, 그거 좋은데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 어, 나한테 네. 지금 채찍질 오빠 막 이러면서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가수 정재욱 씨와 함께하는 월간 옥다방 이번 달에도 방금 전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꽤나 진지한 문제까지 저와 정재욱 씨가 최선을 다해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익명 요청하실 분 꼭 잊지 말고 익명 요청하시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두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안내해 드릴까요?
1: 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시죠.
1: 네, 6715님 사연이고요. 일주일째 금연 중인데 부장님을 비롯 동료들이 자꾸 담배 피러 가자고 꼬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담배 피러 가자는 말을 안 할까요? 주변에서 담배를 못 끊게 해서 미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0: 아니 이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꼬시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1: 원래 다 그래요.
0: 왜요?
1: 그냥 뭐 이제 너 혼자 건강해지려고 뭐 이런 거지.
0: 그게 뭐야. 아니 건강해진다고 하면 노력하면 그거 진짜 애쓴다. 그래 도와줘야지. 이거 뭐예요?
1: 자기들은 피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 남아있는 게 뭐 네. 이제 그 의지를 실험해 보는 것도 있고 네. 약간 얄밉고 뭐 그런 것도 있고
0: 뭐가 얄미워요?
1: 내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끊었을 때 네. 주변에 거의 한 90몇 퍼센트가 거의 다 흡연자였거든요.
0: 옛날엔 진짜 담배들 많이 피셨죠. 지금보다 훨씬 더.
1: 근데 저가 그거는 본인의 의지 말고는 답이 없어요.
0: 아 그럼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아유 뭐 혼자만 얼마나 오래 살라 그래.
1: 아니 저는 저 같은 경우 그랬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아유, 많이 피세요.

0: 뭐 소일거리들 많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하실 네. 거야 많죠. 그 저는 담배를 잘 모르니까 이게 다이어트랑 비슷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거든요. 네. 다이어트도 옆에서 꼬시는 사람들이 진짜 나빠요. 한 입만 먹어볼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다이어트는 독해야 하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있을 때의 그 의지나 남들이 있을 때 의지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시험 받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강한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오. 네. 그런 생각도 돼요.
1: 이 기회에 내가 더 강해진다.
0: 그렇죠.
1: 이,
0: 어, 아이고 하세요. 피세요. 빼세요. 저는 안 핍니다. 네.
1: 예, 한번 결심했으니까 일주일이면 그러니까요. 비교적 성공적인 거죠.
0: 아, 그럼요. 일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1: 아, 원래?
0: 전 아직도 그 기억이 다 나요. 오. 그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은 운전을 하는 차에서나 하여튼 뭐 제가 옆자리에 타고 있던 달리는 차에서 뭔가 이렇게 얼굴을 누가 뒤에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1: 왜요?
0: 그 이제 계속 흡연을 할 때 그 습관 때문에 어머. 뭔가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머. 얼굴이 막 이렇게 뒤로 당기는 느낌이 막 나더라고요.
1: 금단현상 뭐 이런
0: 네, 그렇죠. 금단현상이죠. 그게 엄청 심해요. 근데 그게 일주일 신기하다. 되게 심심하고 그다음에 또 한 달이 또 심해요. 아. 한 달 지나면 좀 참을 만합니다. 네.
1: 아, 3주 남았습니다.
0: 금방 지나가요. 네.
1: 아니, 예, 네, 정말 일주일이면 잘 버티셨다고 하니까
0: 어금니 꽉 깨무셔야 돼요.
1: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0: 되니까 그러면
1: 뭐 좀 자주 쓰는 장비들이나 이런 거는
0: 나는 자물쇠 생각했는데 내가 더 나쁜가? 나는 통에다 자물쇠 생각했거든요.
1: 아니 그걸 또 이렇게 앉아서 돌리고 있으면 야 그것도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0: 모양 빠지죠.
1: 네. 그럼 뭐 차라리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안 그러실 거면은 몸에다 이렇게 좀 지니고 이렇게 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0: 이게 그

0: 예를 들어서 내 립스틱이나 이런 걸 갖다 쓰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1: 어,
0: 그거 너무 싫거든요. 어,
1: 입 닫는 거를
0: 너무 싫, 네. 너무 싫거든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냥 하십시오.
1: 그럼요.
0: 네. 아셨죠?
1: 그건 뭐 사실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뭐 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0: 여태까지 참아주신 게 좋은 친구인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해도. 한효주 처음이었어요.

0: 1번.
1: 열받아 죽겠는데. 어. 1번.
0: 어, 차라리. 그리고 오게 되잖아요. 네. 뭔가 우리만의 방식을 만드는 거죠. 어때요?
1: 그것도 괜찮겠네요.
0: 네. 네. 헤어져보단 1번이야.
1: 네, 호응은 할 것 같은데 이제 실천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0: 이런 방법도 한번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노래 듣고 또 여러분 고민사연 읽어볼게요. 우즈의 드라우닝 준비했습니다. 5678-2401 신청곡.

0: 오지의 드라우닝. 아, 우리 음악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1: 네, 아, 진짜 락이 락의 시대가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락 좋아하시잖아요.
1: 네, 전 아. 사랑하죠. 네.
0: 예, 락의 시대가 오면 다시 우리 정재욱 씨의 시대도 예, 오지 않나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월간 옥다방 다음 사연입니다.
1: 네, 장미화님 사연입니다. 친구가 자기 남편에게 자꾸 제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해요. 제가 몇 번 통화도 하면서 친구 남편에게 안심하라고 해주기도 했는데 그 일이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외출을 하라니까 저랑 만난다면 다 오케이라고 편하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0: 제가 이거 잘합니다. 제 친구들이 지네 엄마들한테 맨날 저랑 어디 간다 그러면 엄마들이 다 좋아하니까 전 진짜 많이 겪었어요. 이런 아... 거. 근데 걔들이 그러면서 별로 좋은 일 안 하던데요. 네, 그 친구 걱정이네. 이 친구 뭘 하고 다니는 거지? 아,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1: 남편한테 거짓말하고 어디 나가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데.
0: 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제가 봤을 땐 그 친구하고 좀 그 깊이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0: 너 뭘 하는 거니? 네,
1: 도대체 걱정돼서 그런다.
0: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나갈 정도면 저녁 때 나가거나 주말에 나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낮이 아니고. 뭘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술을 마시나?
1: 아유, 친구들하고 한잔 하려고 나가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아이고, 그래도
0: 친구들하고 한잔 하는 거면 남편한테 얘기해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제 동생도 그 동네
1: 그런 거
0: 친구들하고
1: 있잖아요, 남편 입장에서 아, 저 저런 친구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0: 아, 있죠.
1: 네,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거지.
0: 아,
1: 자극적이고 재밌으니까.
0: 그런 친구들이 재밌긴 네, 하죠. 그런 우리 같은 사람 재미는 없지.
1: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아, 착하고 알겠다. 뭐 그런 부드러운 친구를 얘기하면서
0: 네, 미아 씨 같은 분.
1: 네,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있어요.
0: 그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 참.
0: 지금 이걸 다시 듣기로 친구한테 들려주는 건 어때요?
1: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0: 너 방송에까지 보냈어? 이럴라나? 너 진짜 너무하지 않아? 이럴라나? 어떡하죠?
1: 아니 내가 그 한두 번은 내가 해줄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지금 이거 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쫄린다.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너네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얼굴 볼 때마다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이러면서 좀 단도리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단속을 좀 네. 해야 될 것 같은. 아, 정말 두 분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1: 네.
0: 친구가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딴 데 재미를 붙인 거죠. 그거 계속 장려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저도 혼자 살 때는 제가 이제 저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친구들 와이프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네. 지금 뭐 장가 가니까 친구들이 저 만난다고 하고 딴 사람 만나고 가고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0: 아, 왜들 그러는 거예요 진짜.
1: 아, 참 그래요 다.
0: 네, 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사람의 경우의 수는 모르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친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연루될 수도 있어요. 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그렇죠. 근데 뭘 했잖아요. 또 이렇게 안심하라고 해주고 또 그랬잖아요. 또.
0: 네.
1: 이런 액션이
0: 아, 나도 도움을 줬구나 일부.
1: 둥글둥글 이렇게 막 굴러가지고 뭐 큰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0: 그렇죠.
1: 아유 무섭습니다.
0: 네. 저는 친구 성격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오롯한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맥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우리가 하루 동안 마주치고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누군가의 이름을, 그 사람과의 대화를 기억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바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매일 이 시간 상하 가족들과 함께 보낼 거니까요. 언젠가는 허유원, 제 이름 세 글자도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지 않을까요?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상하 DJ가 된 지 3일 차입니다. 이제 겨우 3일 차, 정말 새싹 DJ인데요. 사실 뭐 DJ로서도 뭐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도 아니어가지고 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도 저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기억하기 되게 좋은데 예,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막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서운하고 투정 부리는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저를 제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봐 주신 적은 있어요. 작년인데요. 최근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빵집에 갔는데 거기 계산해 주시는 종업원께서 저 봤다고 텔레비에서 봤다

해주시면서 서비스로 크림빵을 주셨었거든요. 그때 진짜 얼마나 행복하든지. 네. 그게 벌써 작년이고요. 지금 올해가 5월인데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저는 또 네, 누가 이렇게 알아봐주고 어 허희원 아나운서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관종인가 봐요. 그래서 우연히 혹시나 길에서 저를 마주치신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제가 그때 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드릴게요. 그러려면 더 열심히 제 이름 세 글자를 네, 허유원을 더 알리도록 일단은 상하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이랑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해요. 계속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오늘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얘기들 뭐든지 다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은수님께서요, 저는 빵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침에 오픈하려면 이 시간에 부지런히 만들어야 해요. 오늘은 식빵이 참 맛있게 됐네요. 유언님은 좋아하는 빵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이 상하 DJ를 하는 동안 빵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 진짜 완전 빵순이여가지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그 식사빵 종류가 있고요. 디저트빵 종류,

근데 저녁 근무를 하면은 아, 그 갓 나온 빵을 먹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에이, 아무튼 에이, 얘기가 또 그렇게 됐네요. 부럽습니다. 자, 8245님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중인데요. 왜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올까요? 근데 또 눈은 일찍 떠져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래서 이 습관 못 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잠. 잠을 저도 한때 잠을 잘 못 잤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아마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휴대폰

노을의 인연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비의 노래 I do 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6312님, 딸랑구가 웬 아이돌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아침 대바람부터 방송국을 간다고 난리를 쳤어요. 아휴, 공부를 좀 저렇게 하지. 언제 사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왜 웃었냐면 제가 요즘 아이돌에 빠져있거든요. 아니, 제가 진짜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그 박효신이라는 가수를 진짜 오래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을 좋아한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코르티스라고 아시나요? 코르티스한테 빠져가지고 그 친구들이 근데 네, 저희 그 가요광장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코르티스 보려고 제가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6312님의 이 사연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내가 그런 걸 알면 우리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 유아나 너 오늘 뭐 일찍 가니? 일 있니? 라고 하셔서 나 일 있지. 근데 왜 일찍 가겠어? 이렇게 시크하게 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코르티스 보려고. 예, 네, 코르티스. 아우,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요즘 제 활력소예요. 그래서 아마 6312님의 따님분도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런 좀 더 자극? 네, 이런 힘이 주는 그런 에너자이저 같은 느낌으로 아이돌을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좀 좋은 방법으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네요. 제가 철 없는 DJ라 뭔가 네, 제대로 된 네, 조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트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0위와 7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10위는 세븐틴의 예쁘다입니다. 예쁘다는 세븐틴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으로 청량하고 풋풋한 가사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위는 천재남매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가 차지했는데요. 이 노래는 이찬혁 씨가 만들었다고 해요. 동심에서 바라본 독특한 시선의 가사가 특징인데요. 이런 가사를 또 완벽하게 구현해낸 수현 씨의 목소리가 이 노래의 킬링 포인트죠. 그럼 두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세븐틴 예쁘다 그리고 악뮤의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에서 10위 세븐틴의 예쁘다 그리고 7위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이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진짜 세븐틴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때 노래가 되게 상쾌하고 좀 청량한 느낌의 노래가 많이 없었는데 세븐틴이 딱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추억 여행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김세인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올 여름에 부모님을 모시고 첫 해외여행을 할 계획인데요. 비행기 값도 장난 아니라서 어딜 가야 할지가 고민이네요. DJ님은 부모님과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추천 좀 해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가려면 저는 그래도 휴양지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걷거나 아니면은 뭐 날씨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음식이 좀 너무 특이하거나 하는 곳은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부모님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번쯤 있으시죠? 여자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던 그런 경험이요. 혹시 없으시다면 제가 괜히 깨트려서 죄송하네요. 근데 먼저 환상을 없앨수록 좋은 것 같긴 해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0: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않을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아빠의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지. 예,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감탄이 섞인 문장 찾아보세요.

사귄다고 말하겠지 라는 문장입니다. Some would say a match for you. 이 가사였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너랑 잘 어울린다고 하겠지. Oh,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이 부분 들으셨나요?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미션 문장을 찾아야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입장에 해당하는 단어로 우리가 빈번히 들을 수 있는 게 shoes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녀의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어요. Don't you know that? That 이하에 대해서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에서 I really like you 라는 가사를 잘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세요.

과연 잘 찾아내셨겠죠? 자,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이 가사부터 해석을 해보면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내가 너무 cruel, 잔인한이라는 단어잖아요. 내가 너무 잔인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Only

0: 가까이에 산다 라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문장 생각나시나요?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이거였어요.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I wish I were in her shoes. 이 말과도 같겠죠? What I'd give to be her. 이렇게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구조를 응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I'd give to be her. 간단하죠? 이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라는 문장 뭐였죠? I'm a better match for you. 맞아요. I'm a better match for you. 라는 문장입니다. I'd suit you better. 이 문장도 좋을 것 같고, I think I'm a better fit for you. 이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1: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0: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I'm a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3: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아침을 깨워주는 우리만의 댄스 도파민. Good morning, wake up dance. 우리만의 새벽 댄스 파티,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0283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엄마가 요즘에 라틴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거실에서 들썩들썩 풀썩풀썩 날리십니다. 백지영 선택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라틴 댄스가 도대체 어떤 댄스길래 들썩들썩 풀썩풀썩까지 이렇게 난리가 나실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볼게요. 백지영의 선택, 0284님의 신청곡 바로 띄워드립니다.

0: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싸움에서 마음 넓은 사람이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을 할 줄 아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때요? 박철규 아나운서는 마음이 넓은 편이시죠?
1: 뭐 그러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0: 네.
1: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해서 싸워서 뭐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또 두고두고 또 좀 그러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그냥 뭐 이렇게 또 사실 별거 아닌 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0: 네.
1: 그럴 때 그냥 빨리 화해하고 좀 기분 풀고
0: 맞아요.
1: 그러다 보면 또 상대방도 아유 뭐 그때는 좀 내가 너무했나 보다 이제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 무엇보다 저도 이제 30대 초반이고 우리 철규 아나운서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1: 뭐 예,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나이입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30대가

0: 있는데 직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사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 넘어가야지 이런 경우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1: 아 저도 그냥 처음에는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다 아,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뱉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0: 어떻게?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잖아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0: 네.

0: 있잖아 막.
1: 아, 아직은 저는 박철기 아나운서처럼 막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를 잘 못하니까.
0: 그리고 막상 또 누가 화를 내면 또 네. 이렇게 일단은 한번 숙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뭐 이게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숙면

0: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8: 점심때 뭐 하세요?

부르지 않았으면 하고 보내주셨던 곡이지만 그래서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법적으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강창민 씨도 제가 부를 걸 알고 있는 동방신기의 바로 그 노래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동방신기의 그 노래 동방신기의 대표곡 중에 하나 나한테 막 완전히 빠져들어 넌 나를 지금 막 원해 뭐 막 그런 그 가사의 내용의 노래들 있잖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전화드리면 시원하게 같이 부르고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고요. 오늘 수요일 4부 최태성쌤 오시는 날입니다. 더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들리는 조선왕조 이야기 별별 히스토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녕대군의 스캔들 그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는 사연들 많이 오네요.

0: 거예요?
1: 거리가 30km여서 1시간 걸려요.
0: 아, 그렇구나. 이사 가야겠다. 너무 멀다. 힘드시겠다. 그치만 FM 댕진이 있어서 괜찮겠다.
1: 맞아요. 아침마다 맨날 들어요. 퀴즈도 풀고요.
0: 아, 근데 음성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저도 기운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0: 네, 정씨가 지금부터 씩씩씩으로 노래를 부르면 카시오페아 하시니까 안무 넣어서 불러주세요. 네.
1: 네.
0: 원, 투, 쓰리, 포. 씩씩씩씩씩. 씩씩씩씩씩.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2: 왜?
1: 너에게 빠져.
2: 빠져!
1: 넌 내게 미쳐.
2: 미쳐!
1: Under my skin.
3: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
0: 역시 카시오페아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어요. 동방신기의 주문을 맞춰주셨습니다. 5580님이셨고요. 0963님이 정색하며 92년생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또래 이제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제 또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바로 식타벅스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식타벅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혀온 배터리 비용을 앞으로는 월 구독 방식으로 나눠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높은 초기 비용 부담이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이 되었었죠. 예,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월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배터리 성능이

조정식의 FM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구독이었습니다. 정답 구독이었고요. 그리고 조정식의 FM댕진 저희 그 너튜브 채널 꼭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어제도 보셨겠지만 김난 PD가 이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SNS도 엄청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 쇼츠 릴스 영상이 하나 올라갔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높은 조회수와 함께 지금 이제

라라라까지 소개해드리면서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1부는 미래에셋증권, 메디카 코리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0: 저는 국어 선생님인데 맞춤법이 헷갈려서 몰래 찾아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지금 프리랜서지만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혹시 틀릴까봐 글 쓰다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찾아봐요. 네, 아니면 저는 헬스 트레이너인데 사실 운동하는 것보다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저 헬스 트레이너인데 사실 저 군살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좋고, 친구 앞에서 아는 척 해놓고 사실은 잘 몰라서 뒤에서 검색해본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부끄러운 고백들 익명으로도 됩니다. 너무 큰 고백 말고요. 입으로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

0: 입니다. 뭐 일단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7,800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조바심이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1: 박지성 선수 어서 오십시오. 요즘 야 어딜 가나 뭐 이제 불장 주식 얘기 그죠? 엄청
0: 그렇습니다.
1: 많아요.
0: 일단 숨 고를 틈 없이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물론 어제는 좀 그랬지만 한 번에 1억 원 이상 주식을 사고 파는 대량 주문은 지난달 5년 만에 가장 많은 120만 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이것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B2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얘기죠?
0: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7일 하루 기준 주요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 규모는 40조 5천억 원, 3년

0: 대부분이 잘 지키시겠지만 다시 한번 안전수칙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그 박영진 형님은 낚시 좋아하세요? 손맛 좋은 물고기가 또 있잖아요. 따로 있죠.
1: 둘이 팽팽해지면서 두 손에 그냥 전해지는 묵직하고 이렇게 막 쬐는 기분이 있어요. 이게.

0: 감성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1: 비싸잖아. 비싸. 감성돔.
0: 아, 비싸요 이게.
1: 귀한데. 감성돔이랑 관련된 소식이에요?
0: 그렇지.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부산에 있는 곳인데 이게.
1: 네?
0: 지난달에 감성돔 수정란 1800개를 방류를 했어.
1: 오.
0: 이번 달 중순부터는 어린 감성돔, 그러니까 치어 30만 마리. 네? 부산 연안에 추가 방류하는 거야. 그것도 70일간 정성과 키워 5cm 되는 치어로 방류를 했어 이거.
1: 감성돔 치어의 방류. 이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0: 감성돔 개체수를 복원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감성돔이라는 게 멀리 안 벗어나는 습성이 있어서 먼 바다로 흩어지질 않아 이게 얘들이.
1: 아.
0: 그 얘들이 이제 바다 해서 잘 커서 잡히면 어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부산에 감성돔이 잘 나온대 소문 나면은 낚시꾼들 몰려서 지역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이거.
1: 아.
0: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감성돔은 누가 키울 거야 누가?
1: 그렇습니다.
0: 소는 누가 키우고?
1: 그러니까요. 아이 낚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제 또 궁금한 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낚시를 좀 좋아하시는지.
2: 예.
1: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낚시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0: 예. 예, 감성돔은 저 바다 물고기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0: 저는 그 민물 낚시를 주로 많이.
1: 아 민물 낚시를 좋아하시는군요.
0: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예, 네. 민물 낚시를 이제 찌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심신의 안정도 좀 도모하고.
1: 어.
0: 근데 뭐 배스 낚시도 하고.
1: 아 배스.
0: 근데 보니까는 근데 그 대양에 나가서 이제 네. 큰 참치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
1: 아 그 꿈이 있으시군요.
0: 그런 마음도 있고 왜냐면 그게 이제 아 이 참치라.

속독이었고 속독은 종종 찾아봐요. 학교에 찾아가는데 속독하는 친구가 책을 그냥 훅 했는데 다 읽었대. 내용을 막 얘기를 아직도 솔직히 반신반의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해봤던 거는 줄넘기 대회 보셨어요? 줄넘기 대회? 줄넘기 대회 이렇게 해요. 줄넘기 대회 이 상체를 쓰그리고 줄이야. 요즘 줄넘기 대회가 많은데 학생들이 이게 계속 넘어가고 있대. 아니, 오늘 주제로 너무 딴 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 1378님도 선물 드립니다. 자, 0825님 학교 영양사인데요. 저 애들한테 골고루 먹으라고 잔소리하는데 편식이 심해요. 좋고. 아, 9076님 엄마가 요리학원 강사신데 김치, 밑반찬, 국까지 반찬 가게에서 사 먹어요. 엄마는 카레만 해주세요. 3455님 무릎 쓰고 비읍받침으로 썼었어요. 저는 국어 선생님인데 피읍받침으로 써야 되는데 비읍받침으로 썼었어요. 3455님 그리고 발음할 때는 무릎 피 꼭 항시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또 이제 또 데몰리션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깡타의 그의 여름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0: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꽝이 있으니까 잘 뽑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꽝은 선물만 없고요. 도전은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퀴즈만 맞추면 선물을 다 챙겨갈 수 있는 퀴즈 모스터, 퀴즈 고스터. 무려 4승에 도전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뭐 저희도 선물을 드리고 있지만 네. 오늘, 내일 선물 챙기시고 금요일에는 세상이 허락한 가장 큰 선물을 또 우리 받으실 성대모사 머신을 자처한 사랑꾼, 기세와 속도가 어마어마한 퀴즈 맹수 부천의 정답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정답님!
1: 네, 안녕하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0: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렸던 그림처럼 가고 있어요. 금요일부터 네. 해서 월, 화, 수, 목 계속 승리하고 금요일까지 이 선물을 받는, 그렇죠?
1: 네.
0: 네. 오늘 그 분위기 어떻습니까? 느낌 어때요?
1: 오늘요?
0: 안 들죠? 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1: 아니 좀 약간 긴장은 되는데 그냥 마음은 편해졌어요.
0: 아니 근데 퀴즈를 기본적으로 잘 푸세요. 제가 지금 며칠 함께 해보시니까.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 잘하십니다. 자 오늘도 좀 저는 이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세돌 그 구단 성대모사가 너무 좋았어서.
1: 아 네.
0: 아 그 특히 이제 그 제가 좋아하던 광고.

0: 알겠습니다.
1: 네. 아, 저희 그 퀸즈 고스톱 연결 성대모사 중에 최고예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해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좋아하지 않는데요.
1: 아, 아니, 자, 이거 지금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그 정담님의 아내분이 이제 내일 모레 출산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만삭이신데, 야,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웃게 하고 싶을 때 웃게 할 수 있는, 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아내분 또 너무 또 해맑게.

0: 때는 좀 잠이 많은 편이긴 해요.
1: 오, 근데 네. 이제 퀴즈 때문에 일어나신 거예요?
0: 네.
1: 아우, 그러면은 또 그래도 인사 좀 나눠야지. 여보세요? 아,
0: 네. 네, 잠시만요.
2: 안녕하세요.
1: 아니, 아침에.
2: 네.
1: 그, 시트러스 향 목소리 저희가 좀 또 같이 들어야 돼가지고요. 아, 벌써 레몬 냄새가 확 나네요. 잘
2: 아,
1: 주무셨어요?
2: 감사합니다. 아, 네.
1: 네. 아, 이제 우리 이틀 남았습니다.
2: 네, 맞아요.
1: 네. 아, 화이팅 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남편 많이 부려먹고요. 아시겠죠? 남편 네.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2: 오빠 화이팅!
1: 아, 좋습니다. 어우, 시트러스 향. 진하게 납니다. 네. 자, 우리 정담님네 집에서도 오늘 4승에 도전을 합니다. 잠시 후에 퀴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91님이시고요. 네. 이렇게 왔어요. 아침마다 아이돌 노래만 들으며 등교하던 고1.

0: 강아지가 되게 귀엽잖아요.
1: 아, 그래서,
0: 같이
1: 집에서 부르는 닉네임이시군요.
0: 네네, 닉네임이에요. 네. 새똥입니다.
1: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0: 아, 경기도 광주시요.
1: 경기도 광주로 가고 있는 네네. 새똥님이시고요. 우리 네. 그 새아가 외동인가요?
0: 아니요, 밑에 또 남동생이 있어요.
1: 아, 새아랑 또 남동생 이름은 뭐예요?
0: 세빈이요.
1: 세빈이, 새아 세빈. 네. 어, 이름이 너무 예쁜. 새아는 네. 왜 이렇게 그 정식이 삼촌을 좋아한대요?
0: 어, 처음에는 새 타자마자 네. 아이돌 노래를 들어서 제가 아이돌 노래를 다 외울 정도로.
1: 어, 그 정도로.
0: 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 어, 너는 그 노래를 또 알아? 막 이랬는데 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이제 듣기 시작했죠. 그, 어. 그래서 그랬는데 새아가 점점 어, 오늘은 정식이 삼촌 노래 그 라디오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계속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퀴즈도 맞추고
1: 그것이 바로
0: 그렇게 했죠.

0: 그리고 우리 세아 뭐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고 이럴 때도 앞으로 또 같이 해주고 학교 가서 소문 많이 내고요, 세아.
1: 어, 네.
0: 네, 알겠습니다. 세아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세아 근데 그 삼촌이 첫 만남에 좀 그렇긴 한데 조금 개인기 있니?
1: 개인기 저 개 짖는 소리.
0: 개 짖는 소리 좋지. 아침에 개 짖는 소리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1: 아, 네.
0: 좋습니다. 둘, 셋.

0: 태아가 밝고 예쁘게 컸군요.
1: 아, 네.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 잘 풀어주시고요. 네. 우리 정답님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두 분 오늘 퀴즈 대결을 펼칩니다.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시죠.

새로운데요, 유숙 씨. 아, 선물 드립니다. 아, 1687님이 디스 문자 왔어요. 우리 와이프 뱃살 물탱크 보내셨고요. 선물 드립니다. 아, 우리 0713님 나도 받고 싶다. 대도수산 해물 밀키트 세트 그리고 소주 한 잔. 크. 아, 참. 야, 이 정도로 보내주. 0713님 해물

0: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규제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올해 말에 거래한 올해 말까지 거래한 것만 적용이 되고 무주택자가 집을 산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 중에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사는 경우가 한 83만 호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정부는 이 집들이 좀 매물로 나오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소식인데요.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고요?
0: 네, 그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9년으로 2년 늘었습니다.
1: 네.
0: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유죄로 보면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면서 형량을 늘렸는데요. 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막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국민들에게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면서 이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월드컵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호가 월드컵 전에 마지막 평가전을 치를 상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0: 네, 월드컵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대표팀이 5월 31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입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 평가전이 있고요. 6월 4일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대행진으로
0: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 후 4부 큰별 최태성 쌤과 함께 별별 히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은 씨가 어제 엄마가 반찬을 택배로 보내주셔서 기대하면서 퇴근을 해서

0: 지사직이 백전백승. 이분의 이야기만 있으면 어떤 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FM대행진의 역사 스승 큰별 최태성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별별 히스토리 큰별 최태성입니다. 네.
0: 오늘이 5월 13일이고요.
1: 어휴.
0: 네.
1: 벌써?
0: 네, 내일 모레가 아. 이제 5월
1: 1일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13일이에요?
0: 절반 다 지나갔어요.
1: 야, 진짜 빠르다.
0: 월드컵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요.
1: 아이고야. 네.
0: 이제 내일 모레가 그리고 스승의 날입니다.
1: 아이고, 네. 그러네요. 네,
0: 미리 이제 저희 그 또 제자들을 제가 대표해서 네. 우리 최태성 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1: 아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성장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저야말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예.
0: 그 스승의 날에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그날은?
1: 아, 15일 날? 네. 아, 제가 그날 그 프랑스 대사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예, 파리로 갑니다.
0: 아, 파리로 가세요?
1: 네, 파리로.
0: 금요일에?
1: 네.
0: 아.
1: 아침에 예, 강연 갑니다.
0: 거기 그럼 이제 뭐 교민 여러분들과 맞습니다. 함께 네, 시간을 네, 보내시는군요.
1: 예, 예. 그 대사관에서 오. 주관하는 거라서.
0: 아니, 스승의 날에 원래 그 제자분들이 또 찾아오고 그런다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 같은데.
1: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일정이 예. 그렇게 잡혀가지고, 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0: 일이 우선이죠. 네. 아.

0: 그 여학생 있는 학교에 갔었는데
1: 네.
0: 정말 교무실에 어. 매 시간마다 정말 쉬는 시간마다 그냥 둘러싸여 있었어요. 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1: 그렇군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이제 최태성 쌤 아니면 또 지금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0: 아니 이거는 우리 또 제자가 또 이렇게 저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 아, 이 시점.
0: 고맙다 제자야.
1: 네. 아. 야 근데 지금 여전히 또 최태성 쌤의 강연을 또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있는.
0: 그럼요, 네. 그럼요. 오늘 이게 제가 보니까 600회가 넘었더라고요, 벌써요.
1: 야,
0: 와, 엄청납니다. 10년이 훌쩍 가버렸고요.
1: 바쁜 와중에도 또 이 시간에 항상 이 자리를
0: 또 그럼요. 깨주셔서. 제가 타 방송, 타 라디오 안 가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의리가 있지.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많이 옵니다. 내가 어찌 식디를 배반하겠습니까?
1: 오늘은 좀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하는 것 문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못 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나갑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귀 쫑긋. 고려의 스님 승려입니다.
1: 네.
0: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의사, 2번 의리, 3번 의병, 4번 의천.
1: 네. 오늘도 문제는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0: 사람 이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
1: 보기에서 조금 난이도를
0: 그렇죠.
1: 낮춰 주신.
0: 네. 사람 이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 1번 의사, 2번 의리, 3번 의병, 4번 의천. 자 오늘의 한능검 문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8910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최소한의 삼국지 책을 보내드립니다.
0: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태종실록. 자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예쁘다는 겁니까? 어리.
1: 아 그 양녕대군의 왠지 여자일 예,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왕조실록이 500년 역사잖아요.
1: 네.
0: 500년 역사에
1: 예.
0: 한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1: 네.
0: 적혀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1: 그래요?
0: 500년 역사에
1: 조선왕조실록에서요?
0: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1: 누구누구예요? 어리?
0: 그 한 명이 어리.
1: 네.
0: 또 한 명이 장희빈이에요.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1: 아, 이건 처음 알았어요.
0: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국가 공식 문서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사람 얼굴평, 얼평 이거 없어요. 안 해요. 근데 이 어리하고 장희빈은 진짜 예뻤나 봐요.
1: 아니 근데 우리가 장희빈은 사실 좀 잘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어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이거 어리 잘 모르는데 어쨌건 간에 500년 역사 이래 이 아름답구나라고 와. 하는 그 수식어가 붙었던 유일한 두 사람 어리와 장희빈. 오늘은 어리 이야기입니다.
1: 네.
0: 이름도 어리. 이름이 참 이뻐.
1: 네.
0: 이 태조의 그 장남 그 양녕대군 왕 만들기 프로젝트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공부
1: 말을 안 들어
0: 안 해. 여자만 밝혀. 진짜 이 태종이 입꼭 다타면서
1: 속 터지고
0: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 네.
0: 1417년 2월 세자 양녕대군의 나이가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1: 지금까지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0: 차원이 다릅니다. 조선의 세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양녕이 저지른 겁니다.
1: 뭐지?
0: 조선을 뒤흔든 초유의 세자 스캔들. 자 그건요 두 달 전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양녕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1: 아 들어요.
0: 누군가로부터 언 어떻게 했을까요? 양녕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1: 양녕 뭐 부르라고 하든지 가든지 뭐
0: 맞습니다. 있겠죠? 맞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개구멍도 파놨다고.
1: 그러니까요.
0: 바로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직진이에요. 이쁘냐? 그래. 하고 그 여인을
1: 뭐?
0: 만나러 바로 그냥 이 세자궁을 빠져나가요.
1: 네.
0: 아 진짜 이런 아들을 지금 왕으로 만들려고 이 태종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1: 야, 왕실에서 불륜이라.
0: 이제까지 그 태종은 양녕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죠?
1: 참았죠.
0: 참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못 냈잖아요. 그쵸. 아들이니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1: 때리지도 않고.
0: 때리지도 않고.
1: 밥 안 먹으면은 또 용서하고.
0: 용서하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진짜 이거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놈! 나가!
1: 나가라고.
0: 군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더 이상 못 참았던 거야. 그리고 이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난 걸 도와준 사람들 모두 잡아들이라 라고 하고 아주 잔혹하게 국문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대다수가 몸이 부서지도록 장을 맞았고요. 결국 사형. 목이 베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 야, 이건 진짜 지금까지랑 아예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
0: 달라요. 네.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이방원의 본색, 손에 피를 철철 물리는 묻히는 그 이방원의 본색이 지금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제까지 그 아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때리거나 뭐 그 정도였는데 주변 사람 지금은 그냥 죽여버려.
1: 지금 목이 날아가고 있어요.
0: 그리고 막 신문들과 강등해가지고 노비로 막 시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오, 이거 그 사법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양녕 어땠을 것 같아요?
1: 뭐 약간 그 분위기 파악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용서를 워낙 많이 받고 오냐오냐 하면서 컸으니까 어떻게 뭐 또 좀 해볼까? 뭐 그냥 이렇게
0: 항상 이게 아빠랑 충돌할 때 양녕이 잘 쓰던 방법이 뭐였죠?
1: 단식이죠.
0: 단식투쟁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단식투쟁할 분위기가 아닌 거야.
1: 아, 분위기 파악이 됐구나.
0: 분위기 너무 살벌한 거야. 우리 아빠 진짜 화난 거예요. 사람을 죽여 지금.
1: 아빠 이런 모습 처음 봤어.
0: 오, 아빠 이런 모습 처음 본 거예요. 결국 양녕은요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태종이 이 양녕의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건 이건 처음이었구나.
1: 아, 무슨 죄야?
0: 너무 이 아버지가 태종이 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양녕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자, 태종은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고심 끝에 세자에게 너는 이것을 하거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무엇이었을까? 바로
1: 뭐 외출 금지 뭐 이런 거예요.
0: 외출 금지 시켰고
1: 네.
0: 너는 지금 종묘에 가서
1: 네.
0: 반성문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 종묘가 어떤 곳입니까? 이게
1: 왕들 모시고
0: 사실 그 조상들이 있는 곳 정말 신성한 곳이잖아요.
1: 네.
0: 그곳에 가서 반성문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신하들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
1: 굴욕적인 거.
0: 이거 굴욕적인 거죠. 이거는 정말 세자로서는 치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 지금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1: 위험 있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세자가.
0: 당연하죠. 결국은 반성문을 잔뜩 써가지고 가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앞으로 매사냥, 여자, 술, 음악 이 네 가지 허물을 영원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울면서.
1: 오.
0: 울면서. 예. 네.

0: 볼 때는 그냥 반성문은 그냥 반성문이고 바로 그날 와가지고 열받으니까 어리오라 어리
1: 술 마시고
0: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야 결국 태종 어리 그 아이 낳잖아요.
1: 네.
0: You out 쫓아내버리고요 세자의 외출을 다시 금지시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아빠가 지금 쫓아버렸잖아요. 양녕 어땠을까?
1: 야,
0: 자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태종과 세자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다음 시간에 벌어질까요?
1: 아, 이제는 좀 복잡해진 게 양녕이 양녕만 혼나고 이런 게 아니라
0: 그러니까요.
1: 이제 자식이 생기고
0: 그러니까요.
1: 사실 이제 아내인데
0: 그렇죠.
1: 쫓겨난 거예요. 밖으로
0: 네.
1: 알아서 살아라고.
0: 그러니까요.
1: 그럼 이제 자기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0: 조치를 거예요. 취해야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1: 아, 이제 갈등이다.
0: 근데 그 대상이 태종이야. 태종.
1: 아, 정말 무섭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오기 전에 선생님 한는 것 문제 한 번 더 내주시죠.
0: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본다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나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고려의 승려입니다.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보기 1. 의사 2. 의리 3. 의병 4. 의천.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최소한의 삼국지 책을 보내드립니다.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선희 씨가 주차했는데 못 내리고 있어요. 아 너무 재밌어. 통구추님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한 소리가 딱 이거 보고 그러는군요. 아, 네. 자 노래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50님이 시댁이 양녕대군 팝니다. 신랑 아들 잘 고쳐 써볼게요. 이선희 씨가 이왕 못 내린 거 빠빠이까지 듣고 가야겠어요 하셨고, 우리 80시완맘님께서 또 아이들 다 못 듣고 항상 등교한다고 화냅니다 하셨는데, 매주 수요일 아 이렇게 참 딱 재미있을 것 같을 때 딱 끊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FM 대행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7시에 오겠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오늘 산책도 하시고요. 내일까지 잠깐 빠빠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흐름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조남 분기점